0: 뭘 별 말씀을. 서평제의 명창 김치만, 동편제의 명창 전두성, 그리고 젊은 신동 송만가까지 예 왔으니 우리 오늘 밤이 지새도록 놀아봅시다 그려.
1: 좋말고요.
0: 어디 이번엔 송만갑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라.
2: 그때야 도련님의 영을 받고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건너가는디. 방자 분부듯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맵시 있는 저 방자, 대도 부은 저 방자, 광풍의 나비 날듯 중중거리고 건너가. 춘향 주천은 어나 바드드드드 들어서며 안하였다. 춘향아!
3: 그는 1866년 전라남도 구례군 세내면 봉산리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 판소리의 개척자이며 가왕으로 불리웠던 송흥록이 증조부였고, 다시 여덟 명창 중에 한 사람인 송광록은 그의 조부였으며, 또한 명창 송우령을 아버지로 하는 판소리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신동이었다.
4: 춘향아, 딱큰 일이 있어서 건너왔다. 무엇이 그다지 따크단 말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넌 우는 거덩을 보시더니만은 뱀박에 불러오니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건너가자.
2: 이제 오신 도련님이
5: 명창이 아니라 똥차이구나.
0: 아니 이놈은 누구길래 이 소리를 켜는 거야?
5: 그 유명하다는 동편제 송만갑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에이, 헛걸음만 했소이다.
0: 아니, 저놈이 여봐라.
6: 예.
0: 뭐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5: 끌어내기 전에 제 말로 나가겠습니다. 에이, 귀말 버릇데.
0: 저런 버르장 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7: 누군가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만 한때 서편제 문화에 들었다가 목소리를 잃고 폐인이 돼 있다더구만.
8: 아니 왜?
7: 아 모르지. 한때는 꽤 기대를 모았던 모양인데, 아, 정명창 어른이 양자로 삼을 정도였다네.
8: 정명창? 아니, 서편제의 명창, 정창은 명창 말인가?
7: 그렇다네. 아무튼 소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주색은 목소리를 얻어 방해가 된다 해서 자신의 그것마저 그냥 싹 잘라버렸다네.
8: 아니, 뭐라고?
7: 아, 뭘 그렇게 놀라나? 소리 배우려다가 평생을 망친 또랑 광대가 어디 그 한 사람뿐인가? 참, 아 어두워져지네. 빨리 가세. 어차피 하루에 주막이 무거워야 할 것 같구만. 자, 어디 가. 아 빨리 가.

0: 잔치집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으면은 돌아갈 때도 나란히 사이좋게 갈 것이지. 아, 무슨 원수가 졌다고 따로따로 가는가? 법자가 다르면 사람이 다른가? 법자가 다르면 신분이 다른가? 광대기는 매일 반이야.
1: 도대체 형님께서는 어쩌다고 자꾸 이러십니까? 다행히 모두가 형님을 못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한마디면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0: 왜? 내가 못한 소리 했나? 이래 봬도 이 정생이가 소리를 못해도 들을 줄 알아? 소리쳐나 내놔 목이나 죽이게.
1: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아, 따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0: 소리쳐나 내놔.

0: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구나. 똥창.
1: 엄마, 왜 술 덜 마셔?
0: 술 다 돼, 술!
2: 아버지, 왜 또 이러세요? 이제 돈이 없어요.
0: 아, 술도 없어!
3: 아, 돈을 줘야 술을 줄 거 아니오?
4: 주모, 거기 술 한 상 내다 드리시오.
2: 예?
4: 얼른 한 상 내오시오. 돈은 내가 지불하리다.
2: 예? 아이고!

0: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 옛부터 과공이 비례라고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어?
0: 아니 저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라고 한 건 누굽니까?
1: 알긴 아는구만.
2: 에스.
0: 자, 드시죠.

0: 전에도 한잔 마시게.
1: 아, 예. 저는 술을 못합니다.
0: 그렇지. 술이 꽝대가 술을 마시면 안 되지. 나도 한때는 술이 꽝대가 돼보겠다고 술을 끊고 떡을 금하고 똥물을 퍼마시던 때가 있었지.
1: 아니, 어쩌다가 소리를 버리셨습니까?
0: 넌 광대가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를 아직 모를 게야. 천한 광대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까마는 차츰마당에서 쳐주는 박수 소리에 취하여 한세월 조이 보내기도 했지. 그러나 그 박수가 선술집 작부에게 보내는 축복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인게지. 양반네들이 내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의뢰이 들고 가는 부침 쪼가리는 양반집 태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가련한 선심과도 같은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게야.
1: 아니, 그래서 그것이 못 견뎌서 소리를 그만두셨습니까?
0: 못난 목수가 연장나무랜다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네.
1: 아니, 그럼
0: 자네 새소리 들어봤나?
1: 예?
0: 새소리 말이야.
1: 아, 뭐 그야
0: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새는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아. 광대주주에게 가당치도 않은 법제에 얽매여 서편제가 좋으니 동편제가 오르니 입시름이나 하고 양반 집탄 집마당에서 소리채나 두둑히 받고 박수나 받으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소리는 소리지 법제가 아니거든. 소리는 그냥 소리지.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우조, 계면조, 동편제, 사편제. 상하좌우를 뛰어넘는 걸림없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1: 하지만 소리에도 나름

0: 내로 이 청이 있어 색깔이 다를진데 부질없는 생각 덮새가 생기기 훨씬 전에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게 새가 덮새에 따라 노래를 부르든가
1: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축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 거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2: 놈아 무슨 놈의 부침새가 그 모양이냐 그 따위로 자진머리 부침새를 가다간 거렁뱅이 동냥 다령도 안 두겠다 다시 해봐
1: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적지코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초코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 거기로
2: 치워라 이놈아 이 또랑광들 평생 썩을 놈 같으니 소리란 근본적인 원축과 흐름의 법제가 있는 게야 벌써 이 집 들락거린 지가 몇 텐데 아직까지 오음과 음양도 구분을 못해 다시 해봐
1: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3: 명창들이라고?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로구나 똥창
4: 안에 있는가?
5: 아이고 형님, 아니가 평양에 계시단 소문을 들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4: 아, 광대가 어디 따로 정해놓은 곳이 있겠는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내 지금 돌아오는
5: 거지. 아, 예.
4: 그래, 차는 요즘 어떤가?
5: 에이, 맞아. 근처에 소리판이 있으면 그냥 아버님 대신 다녀오곤 합니다.
4: 벌써 자네 명성이 자자하다는 내 소문은 들었네.
5: 아이고, 형님도 안 명성이라면야 가선 박기홍을 누가 따라잡겠습니까?
4: 예, 이 사람. 아, 내리 삼대를 잇는 우리 동편제 법통과에서 이 명창이 새로이 출장을 시작했는데 이 박기홍이가 눈에 들어올까?
5: 에이, 형님도 참. 저, 그보다도 저 형님.
4: 왜?
5: 서편제의 그 정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4: 그 미친 비갑이 말인가? 에휴, 상대도 하지 말게. 아직 왜 얘기할 가치도 없어?
5: 아니, 그래도 한때는 유망한 사람이었다면서요?
4: 한때 유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 해괴한 소리나 늘어놓는 이 미친 작자야.
5: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던데요.
4: 쓸데없는 소리 아예 마음에 두지도 말게. 아, 서편제에서도 일찍이 내놓은 사람이라니까.

0: 개가 아니지. 소리는 소리일 뿐이지. 동천제만이 소리라는 아집은 버려야 해.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름발이 소리꾼에 지나지 않아. 새의 소리, 물의 소리, 모든 자연의 소리는 정직한 게야. 소리는 정직해야 돼.
1: 나는 지금까지 사편제 소리를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일이 없다. 우리의 법제가 아니라고 내치기만 했지 한 번도 정직하게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물의 소리처럼 아름답고 정직한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
2: 도와 동아 잘 이끌어.

0: 이 나라 판소리의 두 법제인 동편제와 서편제. 동편제는 원래 송만갑의 정조부 송흥국의 법제를 표준화하여 운봉, 구례, 순창, 흥덕궁제 동쪽을 지칭한 것이고, 서편제는 박유전의 법제를 표준으로 하여 광주, 나주, 보성 등 서쪽을 지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편제는 우아하고 점잖으며 서편제는 화려하고 소리를 멋있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1: 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았네.
2: 소리에 맛이 다릅니다.
1: 맛이 다를 수밖에. 동편제는 여산 폭포수가 떨어진 것 같은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듯 장중하고 격전없지만은, 서편제는 부드럽고 화려하기가 마치 봄날과 같으니 같을 수가 없지.
2: 짧은 순간에 듣기에는 서편제 소리가 훨씬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소리 법제가 아니야! 소리는 마치 산에 오는 것처럼 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폭포도 있고 산세도 있고 여기저기 기암절벽도 있는 게야. 그리고 산정에 이르렀을 때는 한마디 꺾어놓은 길이 십이 치솟는 것처럼. 소리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고 또한 무진한 변화 속에서 맺고 끊는 데가 있어요. 동편제처럼 웅장할 수만은 없고 서편제처럼 부드러울 수만 없는 게 소리인 게야. 소리는 인생살이인 게야. 우리 인생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처럼.
2: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 미쳤군. 뭘 배우겠다. 내 이 가슴속에 들어있는 한을 배워. 그래서 어쩌겠다는 게야.

0: 말했죠.
1: 용서해 주십시오.
0: 아, 예. 여자, 오히려 소란을 피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1: 아, 아니에요. 아버님은 종종 저러십니다. 너무 마음이 담지 마십시오.
2: 네 이놈! 누굴 희롱하는 겐가?
0: 희롱이라니요? 전 단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2: 법제가 달라. 서로 등을 지고 살고는 있으나 동편제와 우리 서편제와는 다투는 일은 없이 이날이 때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네 놈이 무엇이네 두 편제의 싸움을 부추려드는 게냐?
0: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전 단지 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2: 도대체 네 놈은 누구냐? 동편제 송씨 가문이 아니냐?
0: 그렇습니다. 전 서편제의 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2: 넌 이미 명창의 칭호를 얻었느니라.
0: 그건 절름발입니다. 동편제 소리에 서편제 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2: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고 했다. 가거야, 내 누이 붙인 송우령 명창을 생각해서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썩 물러가.

0: 선생님, 새로운 목소리를 갖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1: 이놈아, 인간의 소리란 한계가 있어. 너의 소리는 이미 동편제가 아니냐? 소리의 법칙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계야. 썩 물러가라.
0: 선생님.
1: 어서 물러가래도. 어서.
2: 뭐라고?
0: 벌써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2: 세상에, 영감님이 하시면 난리가 날 텐데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0: 자, 당분간 선생님께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래, 그래 주게나. 자네가 책임지고 함부로 발설치 못하도록 조치하게.
0: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2: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응? 참말로 조상들 보기가 부끄럽네.
3: 시내 유수는 정상으로 돌고,
4: 시내 유수는 정상으로 돌고,
3: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천천방자 지방자 월특
4: 천방자 지방자 월특 정구부여
3: 경풍석에다 마주쾅 꽝 마주
4: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로 가자냐.
1: 만가리가 요즘 어딜 그리 바쁘게 다니는가?
2: 아, 글쎄 말이외다.
1: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디 눈 맞춰둔 계집이라도 있는가?
2: 언영감님도 별 말씀을 다.
1: 소리도 웬만큼 익었으니 이젠 객지를 좀 돌려야 소리가 염을 텐데.
5: 목소리를 내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 한성이라 하여 목에서 구부려 나오는 소리, 비성이라 하여 코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파성이라 하여 깨어진 징소리처럼 부서져 나오는 소리. 소리에는 성음의 높고 낮음이, 목소리의 색깔이 있으며 그 소리도 그 특이한 나눔이 있어. 생목은 소리에 공력이 없어 많이 쓰이질 않고, 겉목은 싱거운 소리요, 감는 목은 서서히 몰아들이는 소리이며, 찍는 목은 어떤 요점에 맛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라. 그 밖에도 떡목에, 노랑목에, 마른 목에, 끊는 목에, 역는 목에, 그 변화를 나누자면 무려 소리의 분류만 서른하고도 일곱이요. 음의 색깔로 따지자면 통성, 철성을 비롯하여 열두 가지 색깔이며, 높고 낮음은 하성과 평성과 상성을 비롯해서 일곱 가지라. 이를 다 터득한 연후에 법제를 배우고 목청을 띄워야 하는 법일세.
6: 맞았어. 어느 파건 어느 법칙은 이치는 같은 법이야. 문제는 느낌으로 전달되는 흐름세인데, 조금만 더 구걸 수업을 받는다면 소리는 저절로 얻어질 수 있을 게야. 그래, 그동안 구걸 수업한 걸로 소리나 한 바탕 해볼까?
4: 시내 유수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골고, 열두 골머리 한두루 합수 철철.
2: 아니, 대문 밖에서?
0: 그렇습니다. 이제 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온 거울이 다 안들 어찌하오리까.
2: 참으로 회개한 일이구나.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만갑이가 서편제 소리를 배우러 문전국어를 하다니.
0: 뿐만 아닙니다. 소리판이 열리는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쫓아다니며 중고제도 배우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2: 아니, 중고제까지?
0: 치.
7: 바른 대로 말하거라. 네가 요즘 여기저기 소리를 배우러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6: 예, 어머니.
7: 이놈아,
2: 집안에 먹칠을 해도 본수가 있지. 어떻게 가문의 소리를 버리고 다른 문화를 들락거려?
8: 염려하지 마세요. 가문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소리를 가지려는 겁니다.
2: 이놈아, 당장 치우거라. 네가 대체 어찌하려고? 아버님이 하시면 어찌하려고? 이놈아. 아니요.
9: 이어 어서 도알 쏘냐가나요? 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이거라.
10: 정말 명창이 정말.
11: 과연 천하의 명창이오.
12: 그렇소이다.
11: 어디 다음은 젊은 송명창의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12: 예, 그래 봅시다.
13: 춘향가 중에 집장사령 대목을 소리에 올리겠습니다.
12: 그거 좋지. 한번 들어봅시다.
13: 집장!

0: 늦기는 장치놈자고 늦근
1: 아니 저거
0: 기놈 잡고
2: 아니 저 망 같은 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0: 늦근치
2: 예전의 목소리 아니고
0: 전놈 잡고 모두 자
3: 어서 해봐
0: 천놈 잡 이놈 이놈 잡고 모두 이제 안고 잡고 잡고
4: 네, 자네가 기어이 찾아올 줄 알았지. 좋은 소리를 얻고자 했는데 좋은 소리는 그냥 가진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5: 마음이 급하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싣고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것은 헌 것을 버렸을 때에 가능한 게.
6: 어디?
7: 이병 이쪽으로 왔다는데
8: 주막이 두 군데니까 저쪽부터 가보세요.
7: 아이, 끝내 큰일이 벌어지는구만.
8: 아유 그나저나 이 못부터 가면 우리한테 변하길세. 아 잘못하다가 살인날 판인걸.
7: 글쎄
8: 자자자자
7: 빨리 가보세요.
9: 큰일 났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송맹찬님을 찾고 있어요.
4: 아니 뭐라고요?
9: 어서 피하세요. 어서요.

0: 우리 동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소리가 진중하고 솔직 담백하여 그야말로 소리 중에 소리일진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러한 법제를 버리고 시정잡배들이나 부리는 서편제를 취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다니.
1: 아버님, 전 단지 모든 소리를 다 터득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기필코

0: 새로운 소리를 보이겠습니다.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결코 동문을 욕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1: 듣기 싫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거라. 동문의 소리를 지키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0: 아버님!
2: 미안다.

0: 천하의 망종 같으니 어떻게 내려온 동문의 소린데?
1: 사형님, 일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쟤들이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0: 타일러긴 뭘 타일러? 저놈을 광에 가두어라.
2: 영감,
3: 지금쯤 동편자가 벌컥 뒤집혔을 것입니다. 아까운 놈 하나 버린 것 같습니다.
4: 모르는 소리, 피는 못 속이는 게야.
3: 하지만은
4: 결코 우리 정생이 하고는 달라. 놈은 벌써 우리 법제의 소리의 흐름을 훔쳐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있어.
3: 네?
4: 난 그것을 느꼈어. 천하에 많은 소리의 법제가 있으나 거의가 다 서편제 아니면 동편제요. 동편의 본줄기가 바로 만갑이 집이 아닌가. 그런 가문의 집에서 더구나 명창의 호를 얻은 자가 남의 가문의 소리를 배우러 다닌다. 생각 키우는 것이 없나? 놈은 동편째 버린 게 아니야. 장차 무서운 놈이 될 게야.

천의 증조부 송흥룡 명창이라 하시면 천하의 소리 광대 중에서 단연 으뜸이어서 가왕이라고 하셨고, 또 천의 조부님 송광록 하시면 뭐 원래는 북치는 고수였다가 먹은 마음이 있어서 피나는 수련 끝에 대명창이 된 어른이시다. 천의 부친 또한 부끄럽지 않게 대를 이었으니 천하는 우리 동편제 소리야. 누가 감히 우리 동편제 소리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 조선 천지에 이 동편제 소리를 따른 다른 법제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웬만하면 이제 고집을 꺾으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0: 비상을 가져오게. 비상을 가져오라 일렀네.
1: 선생님.
2: 선생님. 영감, 왜 이러십니까? 죽이라니요. 가문이 자식을 죽일 만큼 중요합니까? 법제가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겁니까?
0: 아싸!
2: 영감!
1: 선생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만감의

0: 죽여서는 안 됩니다. 송씨 가문의 법통이 끊어집니다. 아니, 똥편자의 맥이 끊어집니다, 선생님.
1: 그놈은 가문과 동물을 배신한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한 놈이야. 살아서 웃음거리가 되는 죽는 게 나아.
2: 여가.
1: 뭘 뜰하고 있느냐? 어서 갔다 오지 않고.
2: 여보게. 여보게. 안 되네. 죽여서는 안 돼. 마니가 비를 살려야 해. 여보게, 죽여서는 안 돼.

0: 여기서 멀리 도망가거라. 지금 너희 아버지께서 널 죽이려고 하신다. 빨리 도망가거라, 빨리.
1: 고물이.
0: 이것은 소리가 뭐하겠네. 법제가 뭐 하셨는데. 그것들이 그래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말이냐. 어서 빨리 도망갈 거라. 지금 사람들이 몰려올게요. 시간이 없어. 빨리.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애미가 모아놓은 폐물이 다 몸이 뺏겨져. 어머니.

0: 자.
1: 야, 밥 한 술만 하다 먹읍시다.
2: 아니 이게 왜 거지가 결이 못 나가 이거 나가 이거
1: 아니 이거 왜 이랬습니까?
2: 빨리 못 나가. 아니
1: 이제 밥 한 술만 얻어 먹자고요. 아 이게 이 집 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 자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한 술만 얻어 먹자고요.
2: 나가 이놈아 나가지 못해.
3: 웬 소리 아니냐?
2: 예.
4: 지나가는 거지인 듯합니다요.
3: 그래? 밥이나 한 술 줘서 보내도록 해라.
4: 예.
3: 그래 그래. 자 드시지요.
5: 예. 자 급시다.
1: 고맙습니다요.
5: 예.
6: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적의 몸을 두고서도 송명찬님을 무던히 찾았습니다.

0: 돌아가시다니요. 언제요?
1: 송명찬님이 집을 나가시던 그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제 아버님 일로 빚어진 일, 늘 죄책감에 앞서.
0: 쓸데없는 소리. 이건 이미 내게 정해진 길이었던 것 같소. 본시 소리광대가 어디 편안하게 소리를 배우는 법이 있었소.
1: 대체 소리가 무엇입니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천시받고 소리를 팔면 결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0: 그러게, 소리 광대란 하늘이 내린 벌인게요. 스스로 미치고 미치게 불어다가 죽어가는 분화비와 같은 인생들인게요.
1: 신세가 이러하시면서도 끝내 소리를 하시렵니까?
0: 아버님이 내게 비상을 내리셨을 때 이미 나는 죽은 몸이었어. 지금 신세도 이렇다지만은 소리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 해도 양반집 문전에서 소리나 팔고 구걸하기는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배가 없을 것인지. 기어이 소리를 완성시키리다.
1: 저희 아버님도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 소리에 미쳐 결국 소리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집은 오랫동안 이를 옆에서 지켜봐왔었죠. 송명찬님,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완성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땐 너무 비참합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0: 부탁을?
1: 예. 소접대로 송명찬님께 몸을 의탁하라 하셨습니다. 비단 아버님 말씀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치 아버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님과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입니다.
0: 아니 됩니다. 소리란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오. 바람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팔자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광대의 서름 또한 어떠하다는 것은 아버님을 통해서 잘 알진데, 소리광대의 여자의 서름 또한 어떠하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소.
1: 왜 모르겠습니까? 광대와 한이 대를 잇고 그 서름이 얼마나 깊은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광대의 서름이 깊은 만큼 합이 안

0: 출산하여 토굴 생활을 하며 서리 공부하기 5년. 그는 드디어 결국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의 서리를 완성해. 그의 피어린 득음은 그만의 환희요 새로운 서리의 발견이 아니라 이 나라 판소리의 대중화와 통일된 소리의 줄기를 형성하는 기폭제로서 후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 어찌 허겁지고 그 모양인가?
2: 선생님, 만갑이가, 만갑이가
1: 부자의 연을 끊은 지 이미 10수년.
2: 그게 아닙니다. 만갑이가 새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한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넋과 혼을 빼앗고 능히 좌중을 우글리고 웃겨서 사람들은 옛날에 과왕 송은웅 명찰님의 화신이 다시 나타났다고 난리들이랍니다. 선생님, 만갑이가 드디어 새로운 소리를 얻은 모양입니다. 이미 운봉, 순창, 흥덕, 고분을 벌컥 뒤집어 놓고 전주 통일청의 대사사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옵니다.
3: 행궁전월!

아닌가? 추동 용낚시우 입만

0: 건강.
1: 네, 오늘 보니 명창들의 대다수가 전라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할 것 같구나. 자, 이제 팔도 명창들의 소리는 다 들은 것 같은데 다음은 누군고?
0: 예, 다음에는 저 송만갑이의 출장이옵니다.
1: 에? 송만갑?
0: 예.
1: 송만갑이라면 일찍이 나이 16세에 대사습의 장원을 한 소년 명창이 아닌가?
0: 예, 그러하옵니다.
1: 오호, 그렇다면 한마당 펼쳐보거라.
0: 예. 자, 어디 한마당 펼쳐보랍신다.
2: 오야, 마침 때가 때인지라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을 소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지.
2: 그때야 농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를 짓는디.

0: 드디어 명창 중에 명창을 만났구나. 본시의 전통적 예가 전주 대사습에서 뽑혀진 명창은 명창 중에 명창이요. 어전에서 소리할 국창이라 본관 감사는 이에 부응하여 송만갑이에게 참봉배를 낼 것이니 한양에 올라가 폐하의 심기를 즐겁게 하기를 청하노라.
1: 예? 기회라굽쇼?
2: 예.
1: 에이구, 아 기다리는 것도 한두 해요. 3-4년이지. 기다리다 어린 것을 데리고 3년 전 겨울에 이 고을을 떠났다오.
3: 물러가라고 일러라. 내겐 아들이 없다.
2: 선생님.
4: 아버님, 소자 만갑이 옳습니다. 아버님.
3: 집안 더럽히지 말고 어서 물러가래도 벼슬 따위가 다 뭐냔 말이다. 광대에 필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소리야, 소리.
4: 아버님, 분시 동편제 소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증조부이신 송흥록님이 아니십니까? 소리는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3: 물러가야죠.

일러두지만 넌 이미 조상과 집안을 버린 패려 자식이. 다시는 이 집안에 얼씬할 생각도 마라. 네 놈은 네 애미까지 죽인 놈이야. 너 때문에 네 애미는 눈을 못 감고 세상을 버렸어.

0: 꿈을 꾼것 같아요. 길고 이상한 꿈.
1: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0: 안녕하세요.
1: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야, TV 고쳤냐? 우리
0: TV가 고장났나요?
1: 그래, 고장났잖아.
0: 아, 그럼 잘 고칠게요.
1: 야, 전단지는 돌렸어?
0: 아, 이제 돌리려고요. 아직 안 돌렸어.
1: 형구야, 네. 네가 이러면 지금 관원이 오겠냐 안 오겠냐?
0: 죄송합니다.
1: 빨리 가서 전단지 돌려. 아니, 우리
0: 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1: 복싱?
0: 네. 조지 부모는 45살에 세계 챔피언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
1: 넌 몇 살인데?
0: 29. 차이가 많이 나.
1: 그러니까 조지 퍼는 45인데 너는 29이니까 난 복싱해도 된다고?
0: 네.
1: 또 만으로는 29 아니잖아.
0: 만으로 29이요.
1: 너 만으로 29이야?
0: 네.
1: 많이 많이 먹었네.
0: 아닌데, 조지 부모는 45살에 세계 챔피언.
1: 알았어, 알았어, 복싱해.
0: 진짜요?
1: 어, 복싱하자.
0: 아니, 저 혼자 못하죠. 관장님이 같이 도와주시면.
1: 아니, 내가 뭐 되겠냐. 아니, 어찌됐건 간에 전단지 돌리고, 우리 같이 복싱하자.
0: 어? 관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내가 되겠냐. 아직 내 지금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괜찮냐? 아유,
0: 관장님은 지도만 해주시면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1: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전단지 돌리고 복싱하자.
0: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1: 그래. 빨리 가, 이제.
0: 야. 저, 그러면 일단 전단지 많이 돌리고.
1: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0: 네?
1: 이거 가방 갖고.
0: 아, 가방. 아. 그럼 전단지 돌리고 체육관에 먼저 가서 몸을 풀고 있겠습니다.
1: 오케이.
0: 굉장히 감사합니다.
1: 그래.
0: 항상 감사했어요.
1: 그래, 그래.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잔 아니 뭐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0: 관장님 잠깐만. 저자.
2: 야. 몸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 옛날 벌써 10년 전인데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관장님 많이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야, 야, 인마 여기 교회야 인마.
2: 아, 근데 손이 안 보여.
1: 야, 야, 이병고 체육관 가서 해.

0: 오늘도 잘못 볼까 빨아도 잘 맞춰놓은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왜?
1: 안녕하세요.
0: 아니 왜? 근데 전단지 돌리라고 했잖아.
1: 아 깜빡했다.
2: 오늘도 전단지 돌렸느냐? 병구가 여짜오되 안 돌렸는디 전단지 지금 돌리겠다고 하는구나. 아하, 관장 생.

0: 들고 이곳저곳 앞집
1: 뒷집. 아유, 너 혼자 고생 많다.
2: 여보야,
1: 우리 애들 잘하고 있지? 고생해, 고생해. 에이.
0: 오늘도 이렇게 순식간 속절 없이 흘러가니 세상만

0: 지나가는구나. 병고놈이 전단지를 수루루 파.
1: 라이트 칠 때 왼손 가드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 나 잘 알겠지만.
2: 야, 빨래나 좀 제대로 해. 응? 냄새나서 못 쓰겠어.
1: 아이고, 그러게 피존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2: 가지가지 안 돼.
1: 오늘 할게.
3: 형우야, 신이 가라.
1: 네, 아직.
3: 아, 자, 또 가스비가 나가보셨어요. 야, 병고야, 이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어?
2: 관장님, 관장님.
3: 어?
2: 저 그 시합 언제 돼요?
3: 아, 시합 그 금방 잡히지? 시합.
2: 아니,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요, 이렇게?
3: 야, 교환아, 이게 그 복싱은 항상 차근차근.
2: 아, 맨날 그 소리잖아요.
3: 아, 야, 어디가?
2: 아, 로드워커요.
3: 야, 차 조심해서 다녀와. 성질이, 응, 안 좋아.
1: 권장님.
3: 어.
1: 아, 피존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3: 아, 그냥 빨어, 무슨 피존이야? 아,
1: 근데 교환이가 수건에서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3: 아, 그랬어? 그러면 사와. 자.
1: 아, 저 그리고 관장님, 저 전단지 다 돌렸는데 복싱 다시 이제 해요?
3: 아, 그러면은 피존 사오고 그 다음에 하자. 어?
1: 전단지 다 돌리면.
3: 지금 피존이 더 급하지 않냐? 복싱보다 일단 피존부터 사와봐.

0: 잔잔데.
1: 승부야, 승부야, 이거 치면 안 돼.
2: 아, 싫어.
1: 이거 치면 더 고장나서 아예 팀. 어, 야, 승부야, 형 바지. 여기나. 자,

0: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 공연인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1: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소리꾼에는.
2: 쏙!

0: 갈게요. 안녕하세요.
1: 전단지.
0: 네, 등록하려고요.
1: 신입과는?
0: 네. 우와, 이거 다 필름 사진이에요?
1: 그런 거는 잘 몰라요.

0: 이거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1: 아, 네. 그거.
0: 안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1: 뭘, 이걸로?
0: 아, 네. 이거 나오네요.
1: 나와요.
0: 아, 네.
1: 근데 진짜 세 달에 10kg나 빠져요?
0: 아, 네. 뭐 저 시합 나갈 때는 2, 3주에 10kg씩 항상 감량했어요.
1: 와, 2, 3주 10kg?
0: 네.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1: 지금요.
0: 어, 그럼 바로 뭐 몸풀 뭐, 아, 시작을 할까요? 그, 이렇게.
1: 발.
0: 아, 발, 아, 아 네, 모양을. 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뛰시면 되거든요.
1: 아. 뛰면 돼요?
0: 네.
2: 네.
1: 아!
0: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0: 아, 이게, 아, 이게, 아, 복싱에서는 이게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앞인데.
1: 아, 그렇구나.
0: 아,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1: 아, 근데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코치님이라고 부르는 건가?
0: 제 이름은 이병구인데 뭐 편하신 대로 부르면 될 것
1: 같아요. 네, 코치님.
0: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1: 저는 민지요.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0: 아, 네, 그럼 민지 씨 저희 이거 보고 다시 할까요?
1: 아, 네.
0: 여기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1: 아, 이쪽이구나.
0: 3분서부터. 네. 아, 네, 맞아요. 3분서부터 끝까지 들 건데. 와, 잘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 여기에서 네, 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서

0: 네,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이게 원투거든요.
1: 네.
0: 민지 씨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코치님.
2: 병구 형 코치님 아닌데.
3: 맞아, 병구 형 코치님 아니잖아.

0: 아, 안녕하세요. 저 민지 씨라고.
1: 네네. 네,
0: 저는 여기 관장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네.
0: 네. 아, 저기 그 복싱이 그 한 초반에만 조금 좀 힘들고 나중에는 뭐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이게 또 효과를 보니까 열심히 뭐 하는 게 중요하고.
1: 네.
0: 맞아. 이게 복싱화랑 뭐 글러브도 있으면 더 좋은데, 응? 그게 이제 5만 원.
1: 5만 원이요?
0: 네. 5만 원인데.
1: 나중에.
0: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 네.
0: 그럼 열심히.
1: 아, 네. 네,
0: 병구야. 네. 네가 그 잘 봐드려. 그리고 저기 그 교환이 그 시합 잡히기 전에 네가 교환이도 좀 잘 챙겨야 되겠더라. 걔가 좀 요새 좀 불만이 많아. 응? 맞지?
2: 군사님 저 비전도 사왔는데 복싱 이제 해요?
0: 아니 저기 맞아. 그래갖고 내가 그걸 알아봤어.
2: 네.
0: 그래 잠깐만. 어디 있다?
2: 정말요?
0: 아 여기 있다. 여기 받아봐. 여기가 다녔다면은 그 이게 자격증을 주는 데래.
2: 아니요 관장님 저는 복싱해가지고 시합 나가고 싶은데.
0: 아니요 여기를 좀 알아봐라. 여보세요. 아 인과장. 야 빨리 가서 와줘. 니네 그 라이트급 하나 있지. 야, 그게 우리 교환이랑 무슨 상관이냐, 야, 우리 사장 지금 뻔히 알면서 지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1: 코치님, 저 이거 다음에 뭐 할까요?
0: 인관장, 그러지 말고 시합 한 번만 잡아봐봐.
1: 네, 코치님, 저 원투 다음에 뭐 해요?
0: 아유, 인관장.
1: 코치님.
0: 인관장.
1: 코치님.
0: 인관장.
1: 코치님.
0: 인관장.
1: 코치님.
3: 인관장.
1: 코치님.
4: 펀치 드렁크 진행이 생각보다 빠른데요. 펀치 드렁크란 게 뇌 손상으로 인한 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매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최악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갈 겁니다. 복싱을 하셨다고 했죠? 이병구 씨?
2: 네, 판소리 복싱.
4: 판소리 복싱이요?
2: 네, 저 판소리 복싱 했어요.
5: 미안.
2: 지연아 그냥 그거 한번 다시 해줘 봐봐. 다른 장단 또 뭐 있어?
5: 뭐 우리나라 고유의 장단으로는 중모리, 중중모리, 곡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이 있어.
2: 휘모리?

0: 나 꿈이 생겼어.
1: 뭔데?
0: 새가 최고가 될 거야. 너하고 나 판소리 복싱으로.
1: 나도 세계 최고 될 거야. 우리 고요소리

0: 뇌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뇌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있습니다.
1: 코치님!
2: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씨.
0: 주여.
1: 차갑죠? 어우 따갑겠다. 아파요? 아프죠?
3: 나는 괜찮아 별로 안 돼.
2: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3: 저희가 내일 봐.
1: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3: 걔 되게 착하네.
1: 아, 코치님.
3: 네?
1: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코치님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3: 저 안 착해요.
1: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한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봐봐요. 왜 항상 그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3: 네?
1: 뭐 죄 지은 거 있냐고요.
3: 아, 네.
1: 사람이 다 미안할 짓 하면서 사는 거죠. 같은 실수만 하면 되지.
3: 아, 그쵸.
1: 코치님 표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3: 제 표정이 뭐가 어때서요?
1: 내 동생 했으면 진짜 존나 세게 때렸을 텐데.
3: 되게 폭력적이지.
1: 어우, 진짜. 아, 코치님, 저 사진 있잖아요. 저거 코치님 맞아요?
3: 저거 저예요.
1: 아, 진짜요?
3: 네.
1: 저 사진 존잘인데.
3: 존잘?
1: 응. 존나 잘생겼다고요.
3: 감사합니다. 옛날에 많이 듣긴 해.
1: 아닌데요?
3: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1: 응.
3: 사람들이 뭐 누구는 양조이 아니에요.
1: 코치님 머리 짧은 것인가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한데 머리는 왜 계속 길러요?
3: 글쎄요.
1: 머리 자르면 존잘인데.
3: 이상한데. 머리 언제부터 길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건망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저희 가족력에 치매기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년에 치매로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할머니 장례식장에서요. 할아버지가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장 복도에서 바로 제 앞에서 가끔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이상하게 불쑥불쑥 계속 생각이 나요.
4: 병구야. 난 알아. 넌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왜냐하면
5: 오!
4: 찾고 계셔.
3: 아, 찾지 말라고.
4: 사과드리고 다시 시작하자. 복싱 다시 하자고.
3: 아, 됐어. 90분씩만 지원하면 끝났어.
4: 아, 제발.
3: 가라. 저기서 긴 말이나 좀 먹고 가라.
4: 우리 복싱 다시 하자.
3: 다시 안 해. 좀.
4: 제발. 일로 와.
3: 다 끝났어.
4: 아, 뭘 끝났는데.
3: 다 끝났잖아. 후자 좀. 하지 마 좀. 아,
4: 하자고.
3: 좀.

0: 데리고 가.
1: 아, 제발.
2: 병신들 지랄들 한다.
3: 아, 야, 왜 그래?
2: 뭐 병신어?
4: 병구야.
5: 야. 육체 자진몰이 휘몰이 잘 기억해.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장단들이야. 병구야, 너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될 거야. 왜냐하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니까.

0: 서버를 서버로. 됐지. 하체가 문제라거든. 항상 하체가.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객님.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하나 새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쳐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이거 부품 갈아 끼우는 것보다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2: 그래도 저는 그냥 고쳐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싸다니까요.
2: 고쳐주세요.
1: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돌아가지도 않네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 저 복싱해가지고 때려주시면 저는 그냥 피하기만 할게요.
1: 아니, 고객님, 제가 고객님 어떻게 때립니까? 아,
2: 죄송합니다. 좀 때려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제가 10분 안에 딱 고쳐놓겠습니다.
2: 죄송합니다. 좀 때려주세요.
1: 고객님, 장난이 지나치시잖아요.
2: 죄송합니다. 진짜로 좀 때려주세요.
1: 아이, 씨발, 진짜 TV나 고친다고 사람을 족같이 보내, 진짜. 니 뭔데? 니 돌아이키!

0: 뭐 하세요?
1: 가끔 몸속에서 막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쳐주면은 피가 통해서 괜찮아져요, 금방. 세게 쳐야 돼.
0: 세게. 아.
1: 고통을 참으면서. 이게 장구 소리 같지 않아요?
0: 장구요?
1: 네. 제 옛날 친구.

0: 와, 장 붙였어요. 저는 판소리 복싱하고.
1: 판소리 복싱?
0: 네.
1: 판소리 복싱.
0: 판소리 복싱.
1: 저도 초등학교 때 장구 쳤었는데.
0: 진짜로요?
1: 코치님.
0: 네.
1: 코치님 이상형은 뭐예요?
0: 저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1: 한복이요?
0: 네. 제가 좀 보수적인 데가 있거든요. 백의 민족.
1: 어! 나 오늘 티셔츠 흰색인데.
0: 어, 안 돼요.
1: 왜요?
0: 위아래가 다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원리 원칙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고.
1: 아, 진짜요?
0: 확실해.
1: 흰색 입을 걸까요?
0: 아, 아닙니다, 지금. 어, 그럼 빈지 씨는?
1: 저는 착한 사람이요.
0: 어? 그러면 아, 저는 일단 아니네요.
1: 왜요?
0: 저는 나쁜 남자예요.
1: 말도 안 돼.
0: 아, 진짠데.
1: 에이.
0: 그럼 민지 씨, 착한 사람이랑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저는 코치님, 우리 일로 가요.
0: 잠깐 이쪽이.
1: 알아요, 일로 가요. 아, 빨리 와요. 여기 안 가봤자.

0: 아, 죄송해요.
1: 남녀 칠세 부동산.
0: 코치님.
1: 네.
0: 근데 진짜 그 판소리 복싱 하셨어요?
1: 네.
0: 우와, 궁금해요 판소리 복싱. 다시 하면 안 돼요?
1: 근데 관장님이 허락 안 해주셔가지고.
0: 응? 그걸 왜 허락을 받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죽기 전에 후회할걸요? 아, 내가 그거 왜 안 했을까 이러면서. 그쵸? 보여주세요, 판소리 복싱. 응? 우리 같이 해요. 코치님, 근데 판소리 복싱 코치님 말고 또 누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와, 짱이다 진짜. 그래서 코치님 하는 걸 못 봐서 아무도 못 봤나 봐요,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판소리 복싱이. 어? 뭐 했다? 뭐 했죠? 뭐예요? 에잉, 뭐예요?
2: 좋아. 어, 좋아.

움찔움찔대면서 주먹을 날리고 박관장 눈치 보고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원투 한번 눈치 한번 박관장 다가온다 슬슬 눈치를 보던 병구 박관장이 다가오자 병구 시침이 딱 뗀다 병구전우 움찔움찔대면서 주먹을 날리고 박관장 눈치 보고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원투 한번 눈치 한번 박관장 다가온다 슬슬 눈치를 보던 병구 박관장이 다가오자 병구 시침이 딱 뗀다 내 이놈 병구야 움찔움찔 꿈찔꿈찔 어물쩡 주먹 한번 눈치 한번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코치 한번 박관장 어디 있나 박관장 다가온다 눈치 보던 병구놈이 박관장 다가오자 벌렁벌렁 두근두근 이거지금 청 돌아오 병구 심장이 벌렁벌렁 박관장이 어디 있나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코치 다 살펴보니 병구 심장이 벌렁벌렁

0: 어디 있나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코치 다 살펴보니 형은 바쁘구나. 아이고 이거 권투 아니오.
1: 친님. 코치님 좋아하나 봐요.
2: 품원.
1: 에?
2: 조지 품원. 제가 키웠고 해요.
1: 우와 진짜요?
2: 네.
1: 우와 근데 얘 좀 뚱뚱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응.
2: 품원도 같이 운동하 좋아.
3: 품원!
4: 할머니.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아, 여기서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도시락을 싸?
5: 그럼 그걸 누가 먹어?
3: 교환아! 교환아!
2: 안녕하세요. 네.
5: 아, 우리 태안이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네네.
5: 얘가 이래도 속은 아주 착해요.
2: 아, 네, 알고 있어요.
5: 언제 잘날까 했는데 나도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어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4: 뭘 자꾸 간다 그래.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자니까.
5: 아이고 괜찮대도. 아이고 무슨 돈이 있어서 큰 병원을 가.
4: 할머니, 할머니 손자 돈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의사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5: 괜찮아. 큰 병원을 가. 큰 병원을 가. 아이고 참.
2: 할머니.
5: 아, 네, 네.
2: 교환이가요. 복싱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건강하셔야 교환이 시합 나가는 것도 보시고 또 교환이가 시합에서 이기는 것도 할머니가 직접 보실 수 있잖아요.
5: 그럼요.
2: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환이 말대로 막 큰 병원 가서 딱 한 번만 검사 받아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교환아, 일 안 하냐?
4: 예, 네, 가요.
2: 들어가, 교환아.
4: 야, 이병구.
2: 응?
4: 피존 냄새가 좋더라고. 샀냐 새로?
2: 어.
4: 잘 샀네.
2: 고마워.
4: 저 그래 저기 뭐냐 체육관에서 볼까?
2: 어 그래.
4: 어 가.
2: 어.
4: 어
2: 먼저 갈게.
4: 그럼. 들어가.
6: 저기 안 바라고 엄청 아파.
7: 학교에서 다 조각을 놀아. 엄청 재밌어.
6: 아, 진짜?
7: 응.
8: 야, 니네 연습 안 해? 응? 어? 저게 뭐냐, 저게? 어? 남자가 창피하겠냐고. 끌어안고. 아,
7: TV에서 복싱 안 해요. 복싱보다 더 세요. 엄청 재밌어요. 왜 꼬여? 아니, 다 시켜요. 엄청 재밌었는데.
8: 응. 나와봐.
7: 왜요?
8: 뭘 왜요? 야, 나 봐. 어? 여기 TV에서 보는 거를 관장님한테 하는 거 알았어? 자, 어제. 자, 후.
7: 아, 왜 때려요?
8: 야, 저기 또 쏘다니. 쫘아. 쫘아.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나가. 어? 야, 하, 야, 자, 이거, 야. 야, 이게 이런다고.
7: 뭐,
8: 불자 아니야. 이거 반칙, 반칙.
7: 과연 여기 있어요.
8: 아, 이놈. 이게 뭐가? 타이밍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9: 아이고. 도전하시네, 형님.
10: 장승아?
2: 안녕하세요. 신입관원이신가요?
9: 너 확실히.
11: 한국권투연맹 상임이사. 체육관에서 뭐 선수 빼돌리면 이러고 하는 거냐?
9: 아이 무슨 말도 그렇게 해. 아이 그때 본 거 아니야. 아이고 뒤집어 봐.
11: 재개발 추진위원회. 근데?
9: 요즘 사람들 누가 권투 하나? 형, 내가 여기 섭섭치 않게 쳐줄게. 여기 정리하자.
11: 일 없어.
9: 아유, 이 좋은 땅을 그냥 놀려.
11: 뭘 놀려? 여 체육관 있고 운동하고. 안 보여?
9: 아니, 저 새끼 왜 자꾸 데리고 있는 거야? 아, 형이 이러니까 삼두 소리 듣는 거 아니야?
11: 야. 3류는 누가 3류냐?
7: 아니야.
11: 3류는 누가 3류야? 야, 일 없으니까 야, 빨리 가.
9: 예, 예. 아유, 뭐 잘해보려 그러면.
11: 너 다시 오지 마라.
9: 형, 시대가 변했어. 아, 잘 좀 생각해봐. 고집 좀 부리지 말고.
11: 야, 병구야. 소금 뿌려라.
2: 어, 소금 없는데요.
9: 에휴, 씨.
12: 그럼 전단지라도 새로 뽑아와.
2: 민지 씨에게 좋긴 좋은데.
1: 좋은데 왜요? 좋으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2: 아, 근데.
1: 왜요? 좋은데. 네? 아, 얘기해봐요. 답답해.
2: 맞아요. 알겠습니다. 조직 부문 이야기가 들어가면 진짜 더 멋질 것 같아요, 저는.
1: 조직 부문이요?
2: 네, 그렇죠. 당신도 45살에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써놓는 거죠.
1: 잠깐만요.
2: 맞아요.
1: 이렇게요?
2: 네. 거기도 조직 부문 사진을.
13: 근데 민지 씨 진짜 대단하세요.
1: 뭐가요?
13: 그냥 손으로 툭툭툭툭 뭔가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제가 원래 막 그런 디자인이랑 사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13: 어 사진 좋아하시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세요?
1: 네.
13: 달라 보면 사진을 좋아하시면.
1: 어 코치님
13: 사진 작가
1: 에? 신발끈 풀렸어요.
13: 아 그래요?
1: 제가 못 가질게요.
13: 아, 뭐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아, 기다려봐요.
13: 어, 교환이네.
11: 이 뭐야? 어? 당신도 45살에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마. 넌 좀 작작 좀 먹어, 인마.
14: 어, 여보세요. 어, 인간장. 어, 우리 교현이 라이트 그. 아, 진짜야?

0: 너 뭐 먹냐? 이게 뭐냐?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약이야?
1: 비타민이야.
0: 비타민? 비타민 맞아?
1: 네.
0: 어?
1: 네. 뭐.
0: 좋은 거는 지 혼자 먹거든. 왜 아까워? 어?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0: 지금 아까워.
1: 아니,
0: 어?
1: 그런 건 아닌데.
0: 아까워?
1: 아니.
0: 내가 보니까 아깝지?

0: 가을.
1: 이거 몸에 좋은 거잖아. 야, 교환이가 시합을 잡혔어. 응?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거 어디 갔냐, 얘?
0: 아, 얼마 전에 봤는데.
2: 여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 예.
3: 야, 장승아.
4: 아, 형 왔어?
2: 아유, 관절 모셨어요.
4: 아이고, 강 사장이 가게 정리하고 서울로 간다네.
2: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하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4: 아, 멀리 안 나가.
2: 아이.
3: 야, 너 우리 교환이 어디다 빼돌렸어?
4: 뭐?
3: 어디다 빼돌렸냐고?
4: 아이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
3: 걔 시합 잡혔어. 어딨어?
4: 내가 빼돌린 거 아니야. 아, 지발로 지가 찾아왔더라. 3류 밑에 있다거나 3류 될 것 같다고. 형, 근데 걔한테 그 얘기 왜 안 했어?
3: 뭔 얘기?
4: 병부 새끼 사고친 얘기.
3: 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4: 교환이는 아주 생 지랄을 하던데? 자기 전혀 몰랐다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아휴, 그럼 안 돼.
0: 민지 씨.
5: 네. 우와, 뭐예요 이거?
0: 이것은 아, 그때 민지 씨가 사진 좋아한다고 하셔서 옛날에 이거 체육관에서 쓰던 건데.
5: 제가 써도 돼요 이거?
0: 네, 민지 씨. 네.
5: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필름 들어있어요.

0: 찍힌 거예요?
1: 네, 찍혔어요. 근데 뽑아봐야지 알것 같아요.
0: 아,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1: 이렇게 나오면
0: 제 것도
1: 당연히
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지 씨의 전화
1: 제가 뽑고 바로 드릴게요.
0: 네,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네.
1: 싸가지.
0: 교환아, 너 시합 잡혔어. 그래, 첫 시합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래도 프로 생활 먼저 해본 거니까 감히. 교환아, 교환아, 진짜 너 시합 잡혔어.
2: 너 도핑하다가 걸려서 프로 자격 박탈됐냐? 아니, 어버버거리지 말고. 너 때문에 여기 도핑한다 소문나서 시합 안 잡혔던 거라며. 씨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그냥 X될 뻔했네, 씨발로만. 너 그동안에 내가 시합 못뛴거 어떻게 보상할래?
0: 교환아, 미안해.
2: 얘기해봐.
0: 일부러 말안 하려고 한건 아닌데.
2: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0: 교환아, 미안해.
2: 야, 이 개새끼야. 할머니. 할머니가 나 시합 언제 나가냐고. 마지막까지 나 시합 언제 나가냐고.
0: 마지막이라니.
2: 할머니가 나 시합 뛰는 거 보고 싶다 하셨는데.
0: 오케이, 하나.
2: 야, 이 씨발아마. 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 할머니가 나 시합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 개새끼야. 씨발, 네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0: 이거 병구가 직접 낸 거야?
1: 알지. 그 새끼 복귀 못해. 도핑이잖아. 아, 형이 부탁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체육관만 정리합시다.
0: 쉰소리 하지 마. 일 없으니까.
1: 아이고, 아니 말고 마음대로 해.

0: 올라와. 야, 권투 안 해? 너 복귀 신청서 냈잖아. 이 권투 선수잖아. 권투해. 자, 권투해!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해! 권투해, 이 새끼야!
1: 아니, 그만하세요!
0: 멋대로 하는 새끼.
1: 관장님, 너무하세요!
0: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1: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0: 뭐가 너무해?
1: 대체 왜 이러세요, 관장님?
0: 내가 저 새끼 좋은 선수 만들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 새끼 안 돼.
2: 야! 이병구! 이게 네 현실이고 이 체육관이 내 현실이야.
0: 자! 원투! 원투 더블! 원투 오퍼! 원투! 더키! 야, 이 새끼 옆그림이잖아! 몇 번 얘기해! 옆구리, 옆구리! 정신 안 차려? 타이틀전이면 애들 장난이야? 너 이 바닥 한 번 삐끗하면 끝이야! 그냥 3루 되는 거야, 3루! 두 번 기회 없어!
3: 너 무릎 상태 말씀드리자. 너 지금 그 상태로 시합을 어떻게 나갈 건데?
4: 야, 병신 돼도 내가 돼. 계속 옆에서 지랄 좀 하지 마.

0: 이병구 선수.
1: 야, 이병구! 이 미친놈아! 저 치료받고 다시.
2: 근데 관장님, 그때 관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 바닥 인생 한번 삐끗하면 끝이다. 죄송한데요, 저 3유로 선수 생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1: 야, 너 가야겠냐?
2: 예.
1: 가야겠어?
2: 예.
1: 나 밟고 가라?
3: 관장님.
1: 나 밟고 가! 밟고 가!
2: 예.
3: 야, 이병구.
2: 많이

0: 선글라스 벗어라, 교회에서. 야, 그 얼음을 대야지.
1: 얼음이 없어가지고.
0: 영구야.
1: 네.
0: 너 만약에 체육관 없어지면 뭐 할 거냐?
1: 체육관이 왜 없어져요?
0: 만약에.
1: 응. 관장님은요?
0: 나는 신학하려고.
1: 관장님 나이가?
0: 49.
1: 만으로 계산하시네요, 신이신.
0: 영구야.
1: 네.
0: 내가 그때 너 무릎 아픈 거 다 알았어. 그때 내가 죽어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아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삼류라서 그래, 내가 삼류. 하여튼 다 내가 잘못했다.
1: 아닌데. 관장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0: 병구야.
1: 네.
0: 시대가 변했어. 우리의 시대가 다 끝난 것 같다.

근데 관장님, 왜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시대가 끝났다고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0: 안 나왔냐? 야, 너 앞으로 전단지 돌리지 마라.
1: 포먼?
2: 어, 오셨어요.

0: 포만. 포만, 잘 있었어? 응? 아, 이뻐. 코치님.
1: 네.
0: 괜찮아요?
1: 아, 네, 저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저 복싱 다시 시작해요, 민지 씨.
0: 네?
1: 관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복싱 다시 해요.
0: 우와, 진짜요?
1: 네.
0: 우와!
1: 민지 씨, 이거 보세요. 보면 들자, 들으라.
2: 날달걀 다섯 개 먹었느냐? 병구가 여짜오되 못 먹었는디 날달걀 너무 비려서 못 먹었는구나.
3: 그냥 툭 툭.
2: 아하, 관장 생각하길 천웅 가지고 놀고 놀고 노는구나. 병구놈이 권투 훈련 수루룩파. 병구 잡고 권투를 가르친다. 원투 원투.
4: 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2: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만 속절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다. 병구 생각하길 내 몸이 여전같이 번뜩이지 아니하네. 병구놈이 권투훈련 수루룩파.

0: 이건 왜 이렇게 싸요?
1: 지금 가게 정리 중이라 다음 달에 문 닫아요. 요즘 사람들이 필름 사진 안 찍잖아요.

0: 어디야? 뭐 나가서 해. 아, 뭐 하는 거야? 자, 집중,
1: 장단 당신은 실체 육관에 쏟아지네 병군 우미 장단해 얼쑤범 흔들고 민지가 장구 칠때 엉덩이 좌우로 흔들며 원투 펀치를 날려대자 박관장 어이없어 한우승 들어잡고 어깨를 덩 실덩실 움직이는 병구보소 신명난 민지장단 병군 우미 스텝보소 모르겠다 박관장 어디 한번 놀아보자 장단의 덩실 덩실 병구기 불끈불끈 악불고 훈련해 버텨내고 이겨내고 매일매일 일취월장 권투 실력이 늘어가니 박관장 놀라고 신나고 기운나고 절로 절로 어깨가 박관장 들썩인다 병구 주먹 치거든요 같이 머리 달랑달랑 달랑 방울이 될 것이오 빙위 뛰는 것한 대가리도 채려고 엉클이고 저리 뛰고 방방 뛰어 몰아서 잡을 짓다 대가리 잡아 올려 던지던 뛰어갈 짓 닭다리는 삐약삐약

바닷가시 나 보면 잡아 날이 새처럼 죽고 힘껏 달려간다 병구란 놈 양반의 부기 대천이 미소사 강철 같은 두 다리로 바닷가 우리 사장을 그저 파파파 병구가 아니네 그리여 이번엔 병구 혼자 줄넘기를 펄짝펄짝펄짝 뛰네 줄넘기를 펄쩍펄쩍 이마에 땀 한 방울 피지 둘러서 쳐다보고 줄넘기에 폭풍바람 불어와 빗지 머리 휘날리고 한눈치 그리고 바람막아 못 학관장이 부질없다 누가 막을 쏘냐 빗지 포먼의 박관장이 천상천하 유아도 옥존 이병군 학관

0: 비타민 D.
1: 비타민 D?
0: 섭취 중이에요.
2: 코치님, 근데 복싱 다시 하고 엄청 밝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옛날에는 맨날 민지 씨 미안해요, 민지 씨 죄송해요 이랬잖아요.
0: 저 그랬네요.
2: 네.
0: 다 민지 씨가 덕분입니다.
2: 코치님은 좋겠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전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하고요.
0: 민지 씨 사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사진 작가 하면 되잖아요.
2: 제가 무슨 사진 작가를 해요. 말도 안 돼.
0: 그게 말도 안 돼요, 민지 씨.
2: 말도 안 되죠.
0: 아니에요, 그런 거. 어? 민지 씨 잠깐만요. 그때 민지 씨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쵸?
2: 네.
0: 그러면은 사진 작가 하세요. 저는 복싱 좋아해가지고 복싱 하잖아요. 민지 씨가 저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엔 그럼 민지 씨 제가 민지 씨 도와드릴게요.

0: 천아.
1: 네?
0: 뭐?
1: 아! 아!
0: 어? 어?
1: 와,
0: 어, 민지 씨.
1: 지연? 와, 지연?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지연?
0: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1: 지연?
0: 아니에요.
1: 뭐가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따라하지
0: 아니,
1: 마요.
0: 민지 씨, 아니에요.
1: 아, 됐어요. 따라하지 마요.
0: 어, 어 민지 씨.
1: 따라하지 마요.
2: 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3: 안 돼. 도핑이잖아.
2: 아니 그때는 저기 그래 병구가 진통제인 줄 알고 그냥 어? 먹은 거다 그거.
3: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안 돼. 의회에서 풀어줘야지. 장승업이 요새 협회 쪽에서 뭐 하는 거 같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봐.
2: 안 돼.
3: 병구 새끼 요즘에 약 같은 거 안 먹지?
0: 체육관은 안 나오세요?
1: 저 계속. 등록 끝났어요.
0: 어, 괜찮아요. 그냥 나오세요. 김지 씨는 등록 안 하셔도 돼요.
1: 안 해요. 받아요, 빨리.
0: 민지 씨 선물들.
1: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연이라는 분이랑 잘해보세요.
0: 아니, 민지 씨 그게
1: 따라오지
0: 아니고.
1: 따라오지 마요.

이병구 환자 보호자 되시죠? 왜 이제 오셨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펀치 드렁크예요. 치매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보호자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민지씨,
1: 뭐 하세요, 여기서?
2: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기 민지씨, 사실 그날은 갑자기 제 눈앞에 옛날 친구가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저 사실 도핑 때문에 선수 자격이 박탈됐어요. 근데 그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줬던 친구였는데 제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냥 민지 씨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기분 나쁘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민지 씨. 화 푸세요.
1: 그 편지 저 주려고 쓴거 아니에요? 코치님.
2: 네.
1: 저 사실 사람 보는 눈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어요. 근데 코치님은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2: 진짜 안 착해.
1: 아니에요, 코치님 엄청 착해요. 저 코치님이 좋아요. 코치님은요? 뭐가요?
2: 저도 민지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같습니다.
2: 좋아하고 저도 민지 씨 무척이나 좋아해요.
1: 아, 코치님 오늘 늦었으니까 얼른 가세요. 오늘 늦었으니까 들어가세요.
2: 아, 진짜 죄송합니다. 빨리 주무세요.

0: 원장님. 왜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1: 못 이거 또.
0: 아주 잠깐 바람 쐬고.
1: 야, 너 시합 잡혔어.
0: 프로 자격이.
1: 아이고, 다 해결했어. 좋지?

0: 판소리 복싱인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1: 네?
0: 하여튼 하고 싶은 거다 해봐.
1: 네?
0: 그래, 다 해봐. 나오지 마.
1: 그럼 간절히 들어가세요.
0: 그래.

0: 뭐? 이거 지금 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1: 이제 시험 나가면 돼요.
0: 진짜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아우, 야 여기 막상 허무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쉽네. 병구 새끼, 시합은 진짜 뛸 수 있는 거지?
2: 뛸 수 있다니까 몇 번을 얘기하냐.
1: 아니, 화를 내고 그래. 야, 형 몇 개월이야?
3: 뭐가?
1: 새끼 뱄네, 곧 낳겠는데.
3: 새끼?

0: 병군이?
1: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0: 아유, 오랜만이네.
1: 아 네.
0: 웬일이니?
1: 그 네 지연이 작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제가 지연이랑 연락 끊긴 지가 꽤 됐는데요. 그 제가 복싱을 다시 하게 됐어요 어머니. 근데 복싱 다시 하는 거는 지연이한테 꼭 좀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0: 영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연이가 떠난 지가 언젠데?
1: 지연이 어디 갔나요?

어떡하지? 나 아무래도 세계 최고는 힘들 것 같아. 아쉽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링 위에서 펼쳐질 너와 나의 판소리 복싱.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남자랑 여자랑 살았대.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했대. 근데 여자가 결혼했대. 다른 남자랑. 그리고 남자도 결혼했대. 다른 여자랑.

0: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경구야. 경구야. 경구야. 경구야, 엄마. 야. 경구야.
1: 이 병구 환자 보호자분.
2: 네.
1: 네, 들어가실게요.
2: 선생님, 진짜 뭐 방법이 없나요?
3: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손상된 거라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2: 아직 창창한 놈인데.
3: 남은 시간이라도 환자분이랑 많은 시간 보내세요.

0: 치님.
1: 네.
0: 어머니요.
1: 어머니 왜요?
0: 어머니 죽었어요.
2: 새끼 뵌거 전혀 모르셨어요? 전에 유기견 생활하던 게 있어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어요. 여섯 마리를 낳는데 세 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마 얘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보통 어미가 없으면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아요.

0: 과장님. 코치님은요?
1: 지금 포먼 묻어주러 갔는데.
0: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장님. 코치님 괜찮을 거예요.
1: 민지야.
0: 네.
1: 병구가 펀치 드렁크랜다.
0: 펀치 드렁크요?
1: 근데 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 손 쓸 방법이 없고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네.
0: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관장님이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은 뭐 병구가 하고 싶다니까 이번 시합은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자.
0: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복싱이에요. 그걸 말려야지.

0: 지님, 우리 시야 포기하고 치료 같이 받아요. 관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시험 나가지 마요.
1: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 시합 꼭 나갈 거예요.
0: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1: 근데 민지 씨가 그때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후회하기 싫으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원, 투. 원, 투. 좋았어.

0: 68km 통과.
1: 야, 쟤 도중 맞지? 연차 없는 새끼지. 야, 고개 들어.
0: 61.15 통과.

회장님. 마지막까지 배만 끼쳐서 죄송해요.

0: JBF 전국 신용왕조입니다. 버튼 조심, 오픈 조심, 벨트 아래 조심. 블랙 한번 떨어지고 박스 한번 공격하시고. 미친.
1: 박스!
2: 파이팅! 네, 숨져, 숨져, 괜찮아.
3: 5, 6, 7, 8. 박스!
4: 브러셔, 브러셔! 턱 들어가, 당기고!
5: 들어가, 들어가!
2: 좋아.
5: 붙어.
2: 좋아, 좋아. 야, 야, 가.
4: 따라가, 따라가, 붙어!
2: 형구야!
4: 자, 오토!
5: 점점 밀어붙어!
2: 빠져 나와!
4: 들어가고! 돌아줘!
5: 그렇지!
4: 오빠!
0: 수도 업하면 떨어져야 돼? 좀 봐라.
2: 괜찮냐?
0: 어? 야, 그럼 그거 왜 안 해? 어? 그거 해봐. 어?
2: 네.
0: 거리 유지하고.
2: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집중하고.
4: 자, 잘 밟고.
6: 천천히.
5: 야, 너 잽을 던져, 떼.
2: 잽을 던져.
5: 이게 뭐야? 춤추는 거야?
4: 다 돌리고 멈추지 마!
2: 야, 들어가, 들어가! 오, 좋다!
4: 야, 그걸 놔줘 안 되지.
2: 좋아!
5: 야, 정신 안 차려!
4: 야, 집중하자! 천천히!
5: 야, 들어가, 다 돌리고 들어가! 다 돌려!
2: 좋아! 야, 빠져나와, 빠져나와!
4: 나와, 나와!
2: 자.

0: 5 6 7 8.
1: 야, 너 진짜 머리 괜찮지? 어?
2: 혹시 민지 씨 보셨어요?
1: 야, 시합에만 집중해라.

0: 차라리 막 그만해.
1: 자, 좀 있어.
2: 판소리 복싱인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1: 숙제 그리지 마 좀.
3: 아쉽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4: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5: 제발 네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0: 이기적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1: 민지 씨, 이번 시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거나 잊혀지고 저 역시 곧 잊혀질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링 위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0: 판단에 맞춰 번개 같은 주먹 대지를 것이오.
1: 번개 같은 주먹 경고주먹 천둥 같은 장단 빈기장단
0: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빈기장 무장단 아니

0: 경구야.
1: 저는 나쁜 남자예요.
2: 말도 안 돼.
1: 진짠데.
2: 에이.
1: 꼭 그럼 민지 씨 착한 사람이랑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2: 저는 산책이요.
1: 산책.
2: 손꼭 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바닷가 같은데.
1: 손 잡고 산책.
2: 코치님.
3: 민지.
2: 코치님. 어떡해. 코치님. 코치님.
3: 민지 씨. 민지 씨.
2: 네.
3: 저 꿈꾼 것 같아요. 되게 길고 이상한 꿈. 꿈이에요. 민지 씨도 나오고. 관장님도 나오고 부모도 나왔어. 그리고 제가 이상한 판소리 복싱 같은 걸 한다고 막 그랬어.
2: 코치님.
3: 아, 그리고 민지 씨 되게 재밌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2: 뭔데요?
3: 그게 뭐였냐면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했는데 민지 씨 죄송해요. 저게 생각이 안 나.
2: 괜찮아요, 코치님.
3: 제가 요즘 건망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남자하고 맞아 있었고. 민지 씨 기억났다.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 사또의 행차와 기생 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 디 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5, 4, 3, 2, 엔진 점화.

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0: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2: 뭐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2: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신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네.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아주
0: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4: 맞다고 하자.
2: 그냥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릉 탈추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릉 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시.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릉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관객들한테 가단

0: 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0: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어, 재밌네요, 제목이. 네,
1: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그렇지, K-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오.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2: 네,
0: 보여주실 무대 지금 여기서
1: 아,
0: 보여주는
1: 없어요 무대. 없어요
0: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3: 하시고
4: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4: 하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아~ 고추장
4: 좋다.
1: 신토불이 나선다
4: 하시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에이.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네.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아,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요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연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
0: 대활연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6: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아웨야.
1: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멋있는 김준수의 아재트에 왔으니 노래나 한마디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지 못난 사람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오늘의 차지 모두의 차지 최수의 차지 최수의 소망의 차지 소망의

0: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3: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5: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네.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아, 이 깃털이요? 네.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좀 현대적인 무당, 네.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네.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네.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4: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4: 오~
0: 약간 뮬란
4: 오~
0: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4: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네.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4: 추다...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4: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지.
0: 두 분 다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고요.
4: 네, 네,
0: 여기는
4: 네.
0: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가죠.
4: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4: 아,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4: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4: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4: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4: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4: 네,
0: 복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4: 맞아요,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4: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네.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6: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6: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여기 아니었어요?
6: 맞아, 여기였어요. 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0: 네.
6: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0: 네.
6: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4: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4: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0: 네.
4: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0: 네.
4: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0: 네.
4: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에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0: 네.
4: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0: 네.
4: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0: 거의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1: 네.
0: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3: 아, 네. 감사하게도.
2: 너무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너무 잘한다.
2: 아,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3: 저희가 6년 됐어요.
2: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3: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2: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3: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2: 네.
3: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2: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3: 네.
2: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3: 아,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2: 네, 죄송합니다. 네.
3: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그 보통 추자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3: 네네네.
2: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의 차지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3: 네.
2: 진짜 이 곡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3: 씨도...
2: 핑계를 대고
3: 그래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2: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3: 네네.
2: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3: 네.
2: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3: 네.
2: 오랫동안 하고 싶고
3: 네.
2: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3: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2: 제가 이곳에 와서 헛새로
3: 그럼요.
2: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3: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2: 네.
3: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 네.
3: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2: 네.
3: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3: 네.
2: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5: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2: 네.
5: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2: 네.
5: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2: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5: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 작업하면서는

0: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1: 네, 저희 음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네,
2: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2: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난 신수 불기란 삼재 플랑반재고 잘 천만리로 나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4: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제가 애초에 한국 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4살, 5살인가? 그리고 이제 9살 때부터 첼로를 깊게 했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 한국적인 게 계속 섞여서 나왔어요.
1: 내 산딸에도 화경에 물 쏟듯이 순삭해 주시오.
0: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다. 흉내 내면 요거도 먹겠다. 아버지 나라 음악인데. 그래서 국악 작곡으로 조금만 깊게 공부를 해보자.
2: 저는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을 내다보고 싶은데 연주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한민국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0: 안녕하세요.
1: 왜요?
0: 오늘 여행 첫날인데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1: 네. 날씨 좋잖아요. 어떤 멋진 연주자들을 만나러 갈지 설렙니다. 갈게요. 갑시다.

좋겠어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진지하고 깊고 그렇지만은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술에 무슨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뭐 맞다 틀리다가 없는데 더 좋은 거는 있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안녕하세요.
1: 완전 봄날 꽃처럼 서 있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박칼린 선생님은 일단 첫인상은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으셨고요. 진짜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카리스마가 딱.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2: 아, 나도요.
3: 네. 여기 와본 적 있어요?
0: 저는 처음 와보는
1: 거예요. 정말로 처음이에요?
0: 네, 많이 들어봤어요.
3: 소리 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기 들리게 돼 있는데.
0: 네, 그러니까요, 오늘.
3: 아, 아무튼 기대돼요, 오늘. 그죠?
0: 네, 많이 오케이. 배울 것 같아요. 아, 쟤 누구 오시는 것 같은데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을 밝히시오. 성함을 밝히시오.
4: 저는요, 이름은 홍대광이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이 없었어와 고마워 내 사랑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던 가수이고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기다리는 우리의 스승님께서
4: 네.
1: 여기 되게 어울리는 분이에요.
4: 아.
0: 저기 선생님 오시는 것 같은데요?
5: 스! 안녕하세요.
1: 스!
5: 안녕하세요.
1: 스! 내가 어울리는 분이라고 했죠? 내가 이들 쌤, 안녕하세요.
6: 어디 왔어요?
1: 아, 저 간 것 같아요, 방금.
6: 왔어요?
1: 예, 쌤. 그냥 내가 조금 전에 선생님은 여기 어울리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딱 여기서
6: 등장하셨어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 저희
1: 아네.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선생님.

0: 소희는 공부 좀 많이 하고 있니?
1: 네, 요새 국악 이론도 다시 배우고 있고요.
0: 감동하게 만든다.
1: 저는 민요를 전공을 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잘은 몰라서 공부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니, 꼭 이제 뭐
1: 많이 해야 돼.
0: 네. 그런 면에서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저는 가요 쪽이긴 한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도 뵙기도 하고 또. 국악에 대해서 우리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0: 정말 네. 중요해요.

0: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정서, 우리나라 역사, 또 우리나라 말을 모르면 그거는 정말 좀 네. 웃기는 일이죠. 그렇죠?
1: 맞습니다.
2: 네. 아, 이번에 아마 선생님하고 많이 배울 거예요. 어. 아.
0: 우리 박할린 씨는 국악을 먼저 시작했나요?
2: 선생님, 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한국무용이에요.
3: 한국무용?
2: 6만 할 때. 그걸 하다가 석사를 한국에서 할 때 나는 무조건 소리를 배울 거야 했는데 하와이에서 뵀어요. 박동진 선생님을. 근데 제가 소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그냥 갑자기 너는 소리를 해야 쓰겄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예요, 선생님. 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 선생님한테도 조금 배웠었잖아요. 조금. 아, 그때 박동진 선생님한테 한창을 하고 선생님 이제
0: 네. 그때 배웠었지요. 좀 가르쳐 주고 나는 좀 영어를 좀 이제 배워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 꺼내가서 좀 판소리를 좀 해볼까 하고
2: 몇 문장 선생님 필요하신 거 해드리면 나는 이제 그보다 훨씬 큰 소리를 조금 배워갖고 왔죠.
4: 정말 부럽습니다. 두 거장한테.
2: 되게 뜻밖의 만남들이었는데 저한테는 엄청 컸던 거죠. 예. 네, 제일 근데 계속 그 생각은 해요. 생긴 게 완전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국악을 해봤자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나.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어서 한 10년. 그래서 그때는 잠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림은 꼭 떠올라요, 선생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복을 입고 어디선가에서는 소리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 그림은 아직 안 없어져요.
0: 그래.
4: 아, 저는 사실 국악을 하지만 국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국악적인, 음악적인 그런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고서 또 저도 많이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고 오빠랑도 친해졌으면 좋겠고
0: 어때요?
1: 아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소리라는 게 뭔가 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갔었거든요. 네, 정말 명창이라고 불려주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정말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크게 와닿는 게
2: 장사희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1: 네.
2: 뭐가 그렇게 좋아요?
1: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명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소리들이 약간 그 뭔가 뛰어넘는 듯한 소리잖아요.
0: 굉장히 예민하게 봤는데요. 네.
2: 뭐 어떤 구절이 그렇게
0: 좋다.
2: 마음에 와닿는지
0: 청량수처럼 한 구절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장사지 뭐 다른 거라도 찔레꽃이라거나 아니면
2: 그 찔레꽃 그 지르는 대목 하나
1: 있잖아. 그 대목인데
0: 찔레꽃 어.
2: 저는 제가 원래 하는 게 그런 거라서 선생님 그 전통 국악도 완전히 우리가 보존을 잘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전통 신동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정말 끼 있는 친구가 좀 색다른 거를 뭘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저는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중심에다가는 우리 전통 음악을 두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놀아볼 수 있을까 막 그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Sex Scandal. Good.
1: 시작하겠습니다.
2: 잘됐다.
1: 좋은 환경에서 아무튼 되게 설렙니다. 한번 가봅시다.
3: 네, 많이 기대가 되네요.
1: 네.

0: 다섯 명은 예를 들자면 연어 때죠. 다시 돌아온 거죠.
1: 어렸을 땐 여기서 배웠다가 대학교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남은 농악을 더 넓히고 싶고 또 다른 농악들보다 뒤지지 않고 좀 더 잘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보통 남자가 상쇄를 하는데
3: 그러니까
2: 하필 여자예요?
4: 네, 여자입니다.
2: 여성분이 제일 실력이 있으신가 보죠?
0: 김지수 강사가 좀 드세요.
2: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상모는 이렇게 해서 갖다 여기다 딱 얹혀놨다 또 여기다가 있다가 딱 얹혀놨다 이게 묘미네요, 보니까.
4: 또아리 연기가.
2: 아, 또아리. 네,
4: 뭐, 또아리 연기가. 아, 죄송합니다.
2: 연기가 쉽지가 않네요.
4: 네, 이렇게 아, 올라가는 거. 이게 또아리 연기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두 번째로 연봉. 연봉 있는데 세워서 뒤로 오, 얘만 와. 얘만 돌리는 거예요.
2: 저기 이놈과 예능을 같이 해주는 거.
4: 제일 어려운 개꼬리.
2: 개꼬리.
4: 네. 하면서 살랑살랑 살랑살랑.
0: 개가 꼬리를 꼬리 친다고 해가지고 개꼬리 연기라고.

0: 하세요.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설장구를 오늘 이렇게 네 명이 협연을 해서 보여주다니.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설창고 100명을, 설창고 100명을 좀 어떻게 계속 100명인데, 그거를 스테디움 안에 넣어서 이 가락이 다 들릴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가락을 50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원에 있어요?
1: 없습니다.
0: 그죠? 없는 거죠?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걔네들, 그 친구들의 의지. 뭔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농악팀이 만일 합류를 한다 그러면 그 뭔가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저희는 국악을 사랑하는 연경관
4: 양진영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들려줄 건데요?
2: 사랑가요.
0: 사랑가. 사랑가. 좋아요. 사랑가.

4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뒤뜨리고 강릉 백창을 다르르르르르 무엇이 넌 발라

0: 테를 보자 이리 오너라 테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테를 보자 땅끝두서라의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1: 본인들이 알고 할까 저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막 엄청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재밌는 거죠 이미 손잡고 나왔을 때가
2: 너무나 이쁜 응? 춘향과 이도령입니다 춘향은 또 어린이 춘향?
3: 네 어린 춘향 진,
2: 어린 진이었죠? 진이에요?
3: 네
2: 오, 정말
4: 어쩐지 너무 이쁘다
5: 꿈이요? 송소희 언니 같은 급하게 소희 언니는 뭐 공연도 혼자 많이 하고 막 예쁘고 날씬하고 소리도 잘하고 부럽고 닮고 싶어요

싫어 저 농부들도 상사 소리

0: 나이가 어떻게 돼요?
1: 13살이요.
2: 13살.
3: 나보다 어리네.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작년 7월 달부터 배웠어요.
3: 7월부터?
0: 작년 7월.
3: 작년 7월부터 그러면 1년 좀 안 됐네. 야.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하죠?
1: 네.
3: 왜냐면 그 뭐 다른 거 할 때도 좋았는데 딱 농구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막 도착을 한 것 같아.

0: 친구 예뻤어요. 되게 하는 게 뭐 그 대광장에 신경 아무도 안 쓰고 자기가 딱 해야 되는 것에 그렇게 집중을 그 나이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돋보였어요.
1: 에라이 호랭이가 바싹 물어갈련. 뺑덕이네 뺑덕이네. 황성철님 먼 길을 누울과.
0: 저는 그 모든 느린 음악일수록 이 속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트가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너무 여유에 깨를 부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2: 목소리가 좀 약하다고 할까요? 조금 연습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3: 저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0: 드세요, 그래도 선생님.
1: 둘 다 이쁘네.
2: 크게 하시죠.
0: 네. 네. 말소리 좀 크게 해.
1: 다 많이 먹읍시다. 저희야 많이 먹어.
2: 많이 드세요.
0: 대광.
1: 네, 대관.
0: 광.
1: 대광. 아, 대광.
0: 빛. 큰 빛. 큰 빛. 네.
1: 그리고 또 우리 홍대가시. 우리 홍대가시가 한번 하세요. 네. 우리 홍대가시가 한번 하세요. 네. 우리 홍대가시가 한번 하세요. 네.
0: 이렇게 찌개가 두세 개가 나와야 밥 먹는 것 같아요.
1: 자, 이거 조금 시켜봐. 시래기. 남은 시래기. 저희 주름. 먹어봐.

0: What the food?
1: 배고파서 얘기가 안 나온다.
2: 자기는 뭐든지 주면 잘 먹어서 좋아.
3: 저는 다 먹어요.
2: 여기는 이 저녁 바람을 좀 쏘이고 가는 게 좋아요. 문을 열고 나무 공기는 많이 마시고 가는 게 시원한 것 같아요.
4: 그럼 우리 대광 씨는 네. 그 기약도 많이 못 받겠네요. 그 국악 기약.
5: 네.
4: 오늘 이제 밤에 좀 보겠네.
2: 오늘에서 비로소인가 세계를
4: 하루 안에 뭐 많은 걸 보고 가니 좋기는 좋다.
5: 네, 진짜 어떤 악기가 나올지 약간 기대돼.
4: 아쟁도 참 잘 키면 엄청 멋있는데.
5: 아쟁이 거저 두 줄로 돼 있어.
6: 그건 해금.
4: 해금. 저기 소희 형이 좀 교육을 조금만 시켜요. 우리 도착하기 전에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6: 헷갈리더라고. 아쟁하고 해금하고.
4: 해금은 이렇게 그 맞아 바이올린 키듯이 이렇게 무릎 이렇게 올려놓고 두 줄 키는 거고 가야금은 그러면
5: 가야금 열두 줄
4: 네 뜯는 거?
5: 네
4: 뜯는 거예요? 네,
5: 뜯어야죠.
4: 손으로 아니면 뭐 이빨로 뭘로? 손으로?
5: 네
2: 검은 고
4: 검은 고는?
5: 검은 고요? 검은 고가
6: 스틸이 하나
4: 여섯 줄에다가
6: 쓰는 거죠. 여섯 줄
4: 술 때 술 때 아쟁은 키는 거 가야금처럼 생겼는데 키는 거
6: 바이올린처럼 같이 생기는 거 좀 헷갈리죠. 친구들 만나요.
5: 국악예고 다니는 학생이 어떨지 진짜 궁금해요.
6: 저도 궁금해요. 진짜 좋겠다.

0: 다 들려.
1: 아유, 늦은 밤까지 연습을 하는지.
2: 소리를 따라서?
1: 바닥에 예사롭지 않는데.

0: 아이고.
1: 이야, 사물팀인가 보다, 예고에. 원래 이렇게 한 사물팀이에요?
2: 아니요, 다 아파트인데, 네, 그냥 애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1: 하고 있어요?
0: 아유, 너무 좋다.
1: 원래 전공이 다 타악이에요?
2: 네. 아니면,
1: 지금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주로 누가 남아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2: 금요일은 일찍 가는 날이어서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거든요.
1: 혹시
0: 뭐 소개해주고 좀, 싶은?
1: 네, 소개해주고 싶거나 재주가 있어요? 정말 많거나 뭐
3: 가요 좀
2: 판소리 하시는 누나가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1: 연습하고. 그럼 우리 뒤에 한번 지나가 봐야 되겠다. 그래,
0: 안내 좀 해줄래요?
2: 네? 네? 네?
0: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 한번 가볼게요.
1: 아, 신기하다.
2: 여기 그 제가 추천 했던 그 만나 선배님.
0: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놓고 좀 한번.
1: 놀래겠다.
4: 아, 진짜.
0: 좋다고.
1: 우리 좁은 방에 우리 조금
4: 이렇게 같이 앉아서
0: 조용히 앉아서 하세요. 연습하고. 몇 학년이에요?
3: 2학년.
1: 아, 동갑.
0: 2학년.
3: 3학년.
0: 3학년.
3: 아, 2학년.
0: 그럼 또

0: 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소리를 택하게 됐어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국악 시범 학교여서 판소리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0: 그러면 뭐 좋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2: 일단은 제가 학교 친구들이 많긴 한데 음악적으로 뭔가를 나눌 친구들은 없어요. 또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장난치면서 연습도 하고 막 야, 너 이거 틀렸잖아. 나 진짜 힘들다. 긴장됐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다 개개인의 악기와 전공을 연습하는 걸 보고 진짜 많은 자극이 됐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3: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4: 시작을 하죠.
0: 바로 그냥 네. 바로 그냥 보고 얘기할게요.
1: 아기 공룡 돌리를 판소리로 만들어.
0: 나는 꼭 들어보고 싶네. 네.
4: 그래 한번 들어보죠.
5: 재밌겠다.
1: 종놀이.
6: 어느 날 저기 저 남극의 얼음이 솔함복판에 밀려오니 아니 그날부터 길동이네 집엔 바람잘날이 없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 얼음 속에 아기 공룡이 들어있었는데 다 그 녀석 때문이지요. 그 아기 공룡이란 녀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 아주 잘 들어보세요. 초록빛 아기 공룡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났지만 1억 년 전 옛날이 너무 나 그리워. 박이 안 맞아. 박 없이 할까요?
4: 이리 와 구워봐. 이리 와 구워봐. 이리 와 구워봐. 이리 와 구워봐.
0: 장단이.

0: 다른 띠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소리 자체가 예뻤고 네, 그 친구는 이렇게 뭔가 한번 싹 조금 건드려 보고 싶어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 이게 뭐라고요?
2: 아직
1: 이제 배우

유일하게 연주할 거야. 딱 지키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었고 너무 깔끔하게 그 액기스만 남아있는

0: 치고는 강약도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하는 자세와 그 가락을 다 외우고 혼자서 그렇게 열중한다라고 해야 되나?
1: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밴드 같은 거 보면 보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드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전통 음악에서 이렇게 빌리가 음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빌리를 선택합니다.

0: 상당히 앞으로 잘 키우면은 탄탄한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영재를 발굴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1: 부는 악기가 원래 좀 그러니까 서양 악기에서는 좀 뒤늦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쌍대, 그 더블 리드 악기들이 힘든데 소리도 좋고 정석대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높이 샀어요.

0: 오늘 참가한 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1: 저는 그 이상하게 농악팀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 뭐 중학교 때부터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 열기랑 뭘 해도 그리고 그 원체 밀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거랑 붙여도 그대로 그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는 이번 일을 하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이 대단히 기뻐요. 생각이 열려 있고 창의력이 있고 정말 많은 그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좋은 것 같아요.
0: 우리처럼 그냥 생각이 딱 한 군데 고정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던 시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는 오늘 되게 자극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거 보고 진짜 내가 하는 거는 세 발의 피였구나. 이런 거 느끼고 되게 자극이
0: 됐네. 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또 언제 만나나. 그래서 정말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 여기서 한마디 할 수 없어? 아, 참 아름다운 밤이다.

0: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좀 줄 수 있는 연주도 잘 하고 뭐 제가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다양한 장르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저도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완성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1: 부르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는 안 통하지.
2: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좋잖아요. 이렇게 막 자연도 많이 보고. 거기에 더불어 잘 어울리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여행을 한다는 게 되게 새롭고 국악을 바라보는 좀 시각을 되게 많이 다르게 해줬던 것 같고.
4: 홍 대광 씨가 전혀 우리 음악을 몰랐다가 우리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나라의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 음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사는,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0: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2: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구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세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짜증 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일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네.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인사동에 데뷔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가 던져라야 약수 삼천리 청조가 끊어지고 북해말 허안이 없으매라 이 화해에도 여도를 꼬동어 밤비울지 책막히 흘러앉아 성살려면 지왕철로라도 차는 난제리라 부심한 호전몽은 천리그오락가락 청불자욱기우 피부불자성이라 오창탄으로 화주월세 보냈더니 신

0: 여러분, 여성 국극은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이랍니다. 남장을 한 여성 배우들의 연기, 화려한 색채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혁신적인 의상, 웅장하고 새로운 무대 장치, 따라 부르기 쉬운 시민요풍의 새로운 판소리 노래여서 여성 국극은 당시 민족 오페라라고 불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 국극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중심에 오늘 변사또 역을 맡은 이소자,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숙, 당대 최고의 악역 배우로, 최고의 희극 배우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60년대 여성 국극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자 무대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성 국극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변두리 소극장이건 요정이건 여성 국극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국극 제작소를 만들었고 그렇게 73년간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오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맥을 이어가려고 이번 레전드 춘향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의 무대 업력을 보여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고 레전드 춘향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휴, 참 달도 밝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안산의 밤이 달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어? 달도 밝고 달도 밝다. 해양청청 밝은

어서 와요. 늙어지지 하리로구나. 늙어진 게 하리롭소. 아이고, 그나저나 이것들이 어디들을 갔는 거요? 아니, 춘향전원 냅두고 어디로 갔는 거요? 형단아! 아, 춘향아!

0: 모작교로소이다.
1: 야, 너무 좋다. 정말 네 말대로 좋구나.
0: 예.
1: 찬정하자.

0: 그런 더도 아는지 잘했니 과연 그러지 일어라 좋다
1: 예.

0: 야, 동자야.
1: 예?
0: 저거는 농립 속에 얼굴뿔 오락가락 저게 무엇이냐?
1: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0: 아,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1: 예? 저거

0: 참말 말고 속히 불러오너라.
1: 아, 예.
0: 뭐해 이놈아, 얼른 뛰어.
1: 아, 예.

0: 최강아!
1: 이방아 여섯! 하마트 무리하신 낙상을 보냈구먼!
0: 아이고, 낙상이고 초상이고 큰일 났네! 사또자제 도련님께서 광활루 구경차 나오셨다가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불러오라시니 향단이 네가 건너가서 전해라.
1: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를 불러오라는디요?
2: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보나마나 방자 저 녀석이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세양지 신하라까듯 종조리세 연식까듯 톡톡 쏴 바친 게지. 나 못 간다고 전해.
1: 예. 방자야, 이? 우리 아가씨 못 가신단다.
0: 응? 아, 무엇이요? 아, 왜야? 아,
1: 그거야, 네가 씨 발라먹고 조랑조랑조랑조랑 아, 물러물러 아무튼 못 가.
0: 아, 무엇이요? 아, 야야야, 그러지 말고 혹시 아니야? 이 일만 잘 성사가 되면 남원 천지 또 하고 나 하고 논 섬지기 또 떨어지지.
1: 논 섬지기? 반자야, 나만 믿어.
0: 알았어.
1: 아씨,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멋진 난 도련님께 그냥 한번 가보셔라오. 예, 아씨.
2: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1: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라. 우리 아씨도 회동성 참판 때 따님께 양반이 양반인디. 그시기 그시기 무시기 그시 아이고 그냥 암튼 아씨 가보셔라. 예, 얼른 가보셔라 아씨.
2: 예. 예, 방자야. 너 느그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에 접수하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0: 무엇이요? 안주? 접시? 해수? 아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2: 느그 도련님이 그리 잘난 양반님이시면 알아 들으실 게지.
0: 엄마?
2: 향단아.
1: 예?
2: 가자.
1: 예?
0: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저놈 가시네. 그냥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아이고, 내 간장을 다 굴리네 그냥.
3: 내가 이랬어. 아니, 내가 춘향이를 데려오랬지. 쭉 걸었다냐, 이놈아.
0: 아이고, 도련님 다 틀렸어라오.
3: 아니, 무엇이 틀리더란 말이냐?
0: 아, 그랑께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만.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숭은숭은 다 보고 욕은욕은 다 없지다요.
3: 아니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0: 향단이 시켜서 씨발라 먹네 오네 하더니만은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안주빨 세우시면서 접시를 한딱한딱 잡수고 해수병 걸리라 없지다요.
3: 뭐? 아니 그 글공부를 했다는 그 준양이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더란 말이야?
0: 예, 꼭 그렇게 욕을 높지다 이런 씨.
3: 뭐? 안주에 접시에 야 이놈아, 그건 욕이 아니다.
0: 욕이 아니라고라?
3: 춘향이가 날더러 찾아오라네 뜻이다 이놈아.
0: 예?
3: 좋다. 오늘 밤 대형회에 춘향집을 찾아가자.
0: 예?
3: 가자.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니 날 보고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더냐. 진영아,

아이 향단아, 우리 도련님하고 춘향이 노는 거동을 봐라. 얼마나 재미지냐.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바다의 개는 구멍을 따르고.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0: 어디 있는 무가시네? 엉덩이를 안 만져 먹이나 해갖고 다 큰 연인이라 아 송강로 붙들고 무슨 만수제비냐 만수제비 아 어서 들어가서 도련이 이제 술상 테리 대비를 해야지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못된 송아지 심술은 뿌리라도 뽑아고치지 저 늙은이 성질은 무엇을 뽑아갔지 남?
0: 뭐였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심술을 부른 게 무엇이 있다고 이러냐지 마 어? 멋이 미안해 이놈아
1: 향달아 아이 향달아 같이 가자 향달아

아이고, 엊그저께 젖 먹던 것이 그새 저렇게 다 커서 서방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하고, 그려 이 애미가 쓸쌍 받아줄 텐게 그 둘이 시큰 마음대로 잘들 놀아라. 놀아.

0: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죠.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죠.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지었으면.

0: 부모님은 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다 말씀이오.
1: 그럼 정담을 나누랴. 둥둥둥 내 사랑, 둥둥둥 내 사랑아.

0: 전직에 내려 오늘 한양으로 올라가신다고 도련님 냉큼 불러라는 마님의 분부십니다요. 저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기는 어느 곳이요?
1: 뭔 소리? 이게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0: 저런 놈 친구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것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큰일났구나.
2: 도련님, 도련님 댁에는 경사신데 어찌하니 좋아 그러시오?
0: 그래, 집안으로는 경사다. 그럼 너와 나와 헤어져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2: 헤어지다니요? 어라, 설마하니 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0: 아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않단 말이고.
2: 아니, 그럼 지금 정녕 이별을 하잔 말씀이요?
0: 아, 이별이.

0: 되겠느냐? 그, 잠시만, 잠시만 우리 훗기약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1: 훗기약이요?
0: 진영아.

옷 펴왔어.

진영아 그 우를 보도록 장부이기

0: 아니야.
1: 도련님.
0: 그래.
1: 도련님. 가지마. 가지마 도련님. 도련님 놔두고 가지마 도련님.
0: 저리 끌어.
1: 두려워. 도련님.

0: 춘향이는 어찌 되었느냐?
1: 이의 그 아뢰옵기를 황송하오라. 그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시 기생이 아니옵고 이고을 태계 월매 딸이온데 구관자재 이묵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구관대계 한양으로 올라가노 수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0: 뭐라? 수정? 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기생이 딸 춘향이가 수절을 해. 지가 아무리 구관자재라도 정분이 낫기로서니 기생 딸년이 기생 점거에 불참을 해. 내 몽둥이로 단단히 요절을 낼 것이다. 춘향이를 당장 대령시켜라.
2: 그창 춘향 법비 대령 하랍신다.
1: 여봐라 사령.
3: 예.
1: 춘향 법비 대령 하랍신다.
3: 예.
0: 괘씸한 년. 이런 괘씸한 년 같으니라.
4: 춘향 대령이요!
1: 춘향 대령에 싸웁니다!
0: 앉거라! 네가 춘향이렸다! 그거 참 옹골지게 생겼구나! 과연 명불허전이라고! 구간 자제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그래. 그 자제가 올라간 후로 독수 공부했으니 만무하고 그 네 헛헛한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달래주마. 어? 오늘부터 당장 내 수청을 들어라.
5: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다가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란 맹세했사오니 사또님의 그 말씀 소녀께는 당치 않사옵니다.
0: 그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1: 맞습니다.
0: 그러나 내 분부 거절치는 피리곡절이 있을 터이니 네 형장에 기절을 하면 네 청춘 속절없지.
5: 청신은 불사일군지요. 여리여 불경 이부자를 사또는 어찌 모르세요. 사또님 대불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는 후군이 불행하여 도장이 강성하면 척하에 무릎을 꿇고

독한년 전연 전연이 대전 통편을 모르는 년이라구나. 여보라 급장, 전연에게 대전 통편이 무엇인지 낱낱이 일러줘라.

0: 신양에도 특거를 대전통편법에 의하였으되 모반대여 하는 죄는 능지 처참을 하라 하였고 관장능력 하는 죄는 엄치정배 의당사하니 너 죽는다 하늘 봐라
1: 하늘 봐라
2: 대전통편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고

여덟이요.

0: 한림 박사, 이준상 차제, 이몽룡 좌우류.
1: 천년이 먼 그 가성 제분의 넘치는 덕 황궁에 받자오며

0: 오늘이나 또 우리 싸움 의사나 감사나 내가 오면 살리는 말아 어찌 이리도 묻는다며
1: 나지
2: 내가 의사된 것이 선영의 덕인 줄만 알았군.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듯 절반은 넘는구나. 내가 이문향이 꼴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처 쌈에 싸먹일 테니 잠깐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이리 오너라! 개 아래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선배, 아니 이 소리가 뭔 소리여 이 소리가? 어? 향단아.
3: 예?
0: 너가 씨가 죽으려고 성주 조항이 발동을 했는가 어쨌는가 어떤 놈이 술 다뿍 퍼먹고 여정우리 살밖에 막았고 온유월 장마에 그 토담 무너지는 소리 한다. 너 좀 나가보고 오니라.
3: 예.
0: 아이고 아이고 어쩌구나 이를 어쩌구나.
3: 누구를 찾으시오?
2: 향단아 알아보겠느냐?
0: 뭔 서울이 왔느냐?
3: 서울서? 아유. 서방님이 오셨어라!
0: 뭐시여? 서방님이 왔다.
3: 예, 서방님 오셨어라!
2: 아이고, 장모! 아이고, 장모! 장모, 미안해.
0: 어찌리 너도 왔어 어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 어디 좀 보세요 어디 좀 보세요
2: 자
0: 어메 기네 기어 왔어 왔어 아이고 왜 우리 싸웠구만
2: 그러니까,
0: 가만 있잖아 가만 있자 아이고
2: 아이고 아 이게 아이고 허물어져 가고 장모
0: 아야 장단아
3: 예?
0: 울 것 없다 이제는 네가 같이 살았어 서방님 왔으니까 살았으니까 여기서 가서 닭 잡고
3: 네.
0: 어제 따뜻한 진지해 갖고 얼른 상
3: 막아 예?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예?
0: 저기서 촛불 좀 갖고 오이라
3: 아 예?
2: 아이 장모 아 촛불을 못 달라는가
0: 아 이 사람아 아, 근데 우리 이쁜 사위 얼굴을 잘 봐야 쓸 것 아닌가 자세히
2: 에이, 그 자네 이쁜 사위 얼굴 그대로 있으니 내일 밝은 날 실컷 보소
0: 아따 이 사람아 자네는 마음이 넉넉하여 그러지만은 나는 손년을 그리던 우리 사위 얼굴 좀 봐야 쓰겄어
2: 꼭 봐야 쓰겄는가?
0: 아마 꼭 봐야지

0: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이것이? 어? 어디? 이제 차 자세히 좀 보세요. 어디? 아, 어디 좀 봐. 어디? 아니 이봐 사위, 자네 이거 어째 간양이 이렇게 팽 돌고 그리고 아이고 몸뚱이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코랑내가 진동을 오고 도대체 자네 낮바닥 언제 씻고 안 씻었어?
1: 그 한 보름이나 되었나?
0: 어메 보름씩이나? 아이고 이를 어쩌구나. 18초 장사방 꼴 좀 보소.

0: 양길 장모 그냥 날로 봐서 참소 날로 봐갖고 참어
1: 엄마 똥 쌌느니 미운 년이 말이여 똥 싸놓고 우쭐대면서 춤춘다더니 멋이었죠? 날로 보고 참어?
0: 에이, 참어
1: 자네 보고 참게 되었어
0: 지금 한번 참 어?
1: 자네 뭐 달라고 천양해갖고 내 집에 왔는가
0: 아이고 장모
2: 가라고 가라고
0: 장모 장모
2: 아이고 장모
3: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무라 아이고 꼴보기 싫어서 가 가라고
0: 참 사람
1: 아이고 매
0: 할 때 가더라도 어? 아까 장모가 그 잡으라고 한 닭은 먹고 가야지
1: 아이고,
0: 장단아
1: 예. 아이고 매
0: 가져오니라
4: 서방님 뭐야? 더운 진지 지일 동안에 우선 여기라도 하셔라
0: 어이구
1: 양단아 밥은 뭐대로 갖고 와 이거 먹으러 먹으시니
0: 밥님 오래간만입니다
1: 마이
0: 아이고 먹어봅시다 자 어이구 냄새 아이고 밥에서 단단한 냄새가 그냥 막
1: 엄마 어메 저 밥 숟가락 좀 보소 새도둑 여기 보찜 많이나 허네니 이런 어메 어메 어메 많이 빌어먹고 다녔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어메 어쩌거냐
0: 어이구 맛있다 이거 어이구 달달하다 이거 철밥인가 이거
1: 우리 딸 신세를 어쩌구나 아이고
0: 어이 장모
1: 우리 춘향이
0: 날 좀 보소
1: 왜 불러? 뭐 땀지 불러?
0: 요 사이가지는 밥 한 술 받아 잡수시오
1: 엄마 안 먹어
0: 어이 왜 안 먹어?
1: 안 먹어
0: 아 그럼 이 사위가 섭하지 않소 에? 아 장모가 이 밥 한 술 잡수시면 내 당장 감세
1: 가?
0: 가지
1: 금방 가지
0: 어, 금방 가지 쇽 가지
1: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술 준당께 얻어먹어 봐야지
0: 에이 아이고 역시
1: 자,
0: 아이고 우리 장모 착하다
1: 아 얼른 아~
0: 아이고 이랬어야 맞다 장단아 구수한 누룽지 좀 없느냐
4: 찬밥이 되어놔서 누른밥이 없어라
0: 아 상 물려라
4: 예
1: 골고루도 찾는다 아이고 정말로 어찌했을까 엄마 그래도 책방에서 옛날에 용미 봉탕에다가 응? 자죽만 먹던 가락은 있어갖고

0: 식은 밥 한 댕이 먹고 끄끄 엄마 환장.
1: 아, 내가 아이고. 아까는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이 없더니만은 오장 단속을 한 분하니까 그래 우리 춘향이 생각이 슬그머니 나네 그려.
0: 춘향 죽고 없어.
1: 아니 아까 그 단놓고 빌던 춘향이가 그새 죽었단 말인가?
0: 춘향이가 자네 에이. 여모냥 요꼬를 보면은 어. 당장 차결을 해버려. 그렇게 잔말 말고 어? 가.
1: 아이고 춘향이
2: 마님 바로 쳤사오니 아시안토에서 가사이다.
1: 오, 그 또 바로를 쳐야 가는 거지요?
0: 자네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
1: 거야? 아, 가긴 어딜 가? 우리 춘향이 만나러 가야지.
0: 자네 올 것 없어. 나 저 우리 향단이 데리고 이웃집에 가서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텐게 우리 집 좀 봐줘.
1: 내가 한양서 여기까지 오는데 장모 집 봐주러 온 줄 아는가? 형들아!
0: 가자! 가자! 아이고 어서 가자!
1: 가자! 얼른 오너라! 얼른 오너라!
0: 아이고 저 멘트를
1: 어쩌고 싶네! 오너라! 가자!
0: 가자!

0: 아이고.
1: 아가, 준양아, 아이고 이것이 또 기절을 했는가 보네. 준양아, 애미 왔다.
0: 밖에 누가 왔어?
1: 어, 애미 왔어, 애미.
0: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어찌 또 오셨어?
1: 아이고, 왔다 왔어.
0: 오다니 누가 와요?
1: 그저 네가 앉아도 방, 서도 방, 누워도 방, 방, 방, 방 하던 이서방인지 뭐신지 여기 발뜩 거지대야 갖고 여기 와 있다시마.
0: 아니, 서방님이 오시다니. 서방님이 오셨거든. 나의 손에 좀 그래. 잡혀줘.
2: 오냐 오냐 오냐.
0: 서방님.
2: 오냐.
0: 서방님.
1: 오메 오메. 저 꼬라지를 보고도 환장을 하네. 아이고.
2: 네가 이게 웬 말이야.
1: 어찌했어 그냥.
2: 이게 네 죄가 아니라 모두 다 내 죄로구나.
0: 서방님. 아니, 서방님 행색이 이게 어쩐 일이시오?
2: 어, 그래, 내가 아이고, 내가 말도 못하겠다.
1: 아야, 너 이 말 속 알아듣냐? 서울서 여기까지 얻어먹고 왔다 이 말이 다시 봐.
2: 아이고, 그렇지, 내가 할 말 했거든. 해보거라.
0: 서방님.
2: 오냐.

0: 그래.
1: 묘 앞에다 표석을 세워.

0: 터지 가마를 터지 그 속이 어디가 알까마는 적은 무궁무철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니 우지 말고 오늘 밤만 잘 견뎌라. 오늘 밤만
1: 사방이
0: 오녀
1: 사방이
0: 오늘 밤만
1: 사방이
0: 오늘 밤만 잘 견뎌라.

0: 내도를 예상하소 우도를 향하니 여산익산 금태인 정법을 영등고차 무장장성 황주만 챙이며 능조사동 창조 국가로더라 금을 십의로시 넘은 광활로로 예령하라
1: 예 yeah.

마우스 차도 연물하되 인피 없고 김여망령 하별 구한 영광 학평 구한 나주의 영암 해람 황진장 헌부상

전임실 무대용나 급선인 언장수 손자 운봉을 거쳐 넘어사 시팔바 소서의 전문하고 부정하래 들을테니 너희들은 급급히 다녀오되 팽물이 무려 일견이라 남의 말을 믿지 말고 당한 황불박사 불충한 너 국국도 시한 너 형제 화목 못하는 너 기생을 탐하는 놈 이런 놈들 모두 낱낱이 세우시고 금을 15일 오시 남은 광활로로 대령하라.

0: 천년이 가고
1: 만년이 가도
0: 우리 사랑은
1: 이 순간은
0: 끊어질 듯
1: 이어지고
0: 사라질 듯

0: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이 무대에서 우리 여성국곡이 한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여성국곡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1: 네, 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2: 예.
1: 선생님은 방자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는데요.
2: 예.
1: 여성국곡 방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삼마이 배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코미디 하는 사람들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마이고요.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삼마이를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도 남자 역할만 했고 지금 딱 73년 됐네요. 5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여자 그런 애가 해본 일이었거든요. 이제 장모는 이제 요 근래 좀 해봤지만은 친장모는.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이 남자 역할 주연들만 찾는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그럼 속에서 참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도 또 편이 있어요.
1: 네.
2: 그런데 네. 나는 네. 웃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관객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나도 즐겁고 같이 즐겁고 서로 소통하고 아주 날뛰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네 마이를 할래 삼마이를 할래 그럼 나는 삼마이예요.
1: 네.
2: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려
1: 그렇게 행복해요. 즐겁게 하는 우리 삼마이 배우를 하시는데도 아까 치성 드릴 때 어땠어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3: 네.
1: 아주 연기의 달인이시죠?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잘한다.
1: 네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미자 선생님 네? 급창 역할이셨죠?
4: 예. 예.
1: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건가요?
4: 그렇죠.
1: 아, 예. 공부 좀 했죠?
4: 예.
1: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남성 보이스를 만드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4: 예. 아,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흘러서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돼요.
1: 네.
4: 네, 그런데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1: 네.
4: 또 저 조영숙 선배님 모시고 이렇게 무대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저 박수빈,
1: 네.
4: 박수빈 씨 그 이걸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1: 네.
4: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은
1: 네.
4: 우리 저기 사또님하고 나하고 나왔을 때 끝나고 나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
1: 아 지금 많이 쉬고 계시네.
4: 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야.
1: 아 박수. 아 역시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네. 우리 이옥천 선생님 지금 어사화를 쓰고 계시는데요. 여성국국의 스타였어요. 어느 정도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오빠 부대는 뭐 비교도 못한대요. 아이돌 그거 뭐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팬 문화는 어떠셨는지 또한 그 재미있는 일화 중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 이제 제가 이제 윤동주를 연극할 때는
1: 네.
5: 윤동주의 그 연세대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출연도 하면서 이제 윤동주한테 반하는 거예요.
1: 네.
5: 반해갖고 나 이제 그 공연을 끝나고 나가니까 막 행가리를 해주는 거야. 윤동주 이런
1: 예. 스타였던 거 맞습니다.
5: 여성국적인 매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1: 네.
5: 여러분들 매력 느끼죠?
1: 네.
5: 예, 감사합니다. 그것만 느껴.

0: 하시면 되는 거야. 네.
1: 이번에는 우리 춘향 역할 해주신 김성희 선생님 프로그램북에 네. 여성 국국은 나의 운명 숨 쉬듯이 그저 65년이라고 하실 정도로 또 1세대이신 여성 국국의 1세대이신 어머님을 이은 모태 여성 국국이신데요. 여성 국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여성 국국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2: 네, 저는 이 직업을 돈 버는 제가 벌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천직이다. 그냥 타고났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성 국극이 쇠퇴됐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가수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성 국극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제가 가수 때려쳤어요. 다시 고향으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다 왔고 또 판소리 제가 명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이 판소리 배운 것도 우리 여성 국극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 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판소리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성 국극은 남자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남자들이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여자분한테 있어요. 네, 아름다운 남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면서도 그 남자 아름다운 남자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여성 국극이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보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할 정도로. 근데 앞으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그렇지. 잘 봐주시면은 진짜 다시 한번 부활의 꿈을 멋있고. 이룰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다섯 분들이 평균 연기를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대략 70년, 80년 가까운 생활을 연기 생활을 하시는 그야말로 그냥 레전드 춘향전이 아니죠? 정말 전설들이시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0: 네. 네.
1: 이번에는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소자 선생님부터 한 말씀 주실까요?
0: 우리 선생님들 많이 좀 지켜봐 주세요. 여성 국극을 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우리 조용숙 선생님.
3: 여성 국극 하면은 저도 지금도 꿈도 꾸고 가신 양반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분주히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세요.
1: 네. 네네 오늘 사실은
3: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워.
1: 아이고 역시 우리 조용숙 선생님이십니다.
4: 자 저기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영광적인 순간에 앞으로 여성 국극이 계속 발전하고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꾸자는 의미에서 네. 꿈이로다 노래 하나
1: 네, 좋습니다. 우리 꿈이로다 들으면서 멋진 작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0: 인사동에 데뷔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많은 수의 연애자들이 처음부터 연애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들이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전통 연희가 어쨌든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관객들도 그런 부분을 애써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런 관객들에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1: 이마바지랑 해서 딱 깨끗해. 사실 옷 다른 것보다도 그 매무새만 잘 돼도 네. 옷이 나쁜 옷은 안 해.
2: 싼 거 되게 많아요. 저기 저기 이쪽.
1: 실 그 주문하면 안 돼?
3: 그 한번 물어 이쪽에 있잖아.
1: 정사자 털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갈색이나 뭐 붉은 사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오광색이 합쳐져 있는 합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해지는 민속 노름의 한 종류이고요. 이제 북청 사자가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나쁜 액을 막고 좋은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춤을 추는 그런 노름입니다. 북청사자는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자춤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였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딱 들어가서 탈을 써보고 아 이거 독특한 게 있다 라고 느꼈던 게 북청사자는 이제 유일하게 입이 움직여요. 턱이. 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극적인 표현이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탈을 쓰고 무언가 본인이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탈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백청사전처럼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갈기를 날리는 모래기 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다리는 이제 여러 탈춤 동작들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연희점 추리는 창작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지왕이라고 하는 사자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음악팀이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정하실란가?

0: 이상한 냄새가 코를 꼭꼭꼭꼭꼭꼭.
1: 음악적인 생각이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2: 그냥 순서만 외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투영을 시키고 그런 거를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좀 하자 이런

네, 오늘 정각회와 함께하는 탈춤은 탈춤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연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옛것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거 음악.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탈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네.
1: 봐라. 앞으로 3보 나아가면 목소리 할 땐 저 이 음만 할게요.
2: 목소리도 다르고
1: 이렇게 춤 사이도 다르다고 하면서 뒤로 오십니다.

춤의 각 과장들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으로 함축을 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안무 같은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면서 조금 기존의 탈춤들이 조금 연극적으로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좀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광대의 그런 기본 문화 이런 배역춤을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하고 이런데 1년 내내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학습도 되면서 저 역시 사자춤에 접목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저에겐 약이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자, 이거 봐줄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1: 이게 또 연극으로 그러니까.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0: 네, 일단 탈춤은 다 힘들구나. 열심히 이 사자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탈춤, 다양한 탈춤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탈춤을 더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후배입니다.

좀 괴짜 같은 예술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기에 괴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매체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핵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매체들이 좀 뒤따르면은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에너지 절약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3: 절약을 전략적으로.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삶이 담긴 우리 노래 민요. 경기도 강원도와 맞닿아 있지만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서도민요.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를 간직한 경기민요.

산새를 닮아 굽이치는 가락 메나리쪼의 동부미녀. 멋과 풍류, 흥과 한이 어우러진 남도미녀. 삶의 동반자이자 공동체 문화를 품은 제주미녀. 오늘의 유람지는 함경도에서 경기도까지 우리 미녀로 유람.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팔도강산 민요유람 떠날 이한철입니다.
1: 얼씨구 좋다. 네, 신나는 민요여행을 함께할 박예리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에서 경기민요 태평가와 양산도를 들었는데요.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방의 민요죠?
1: 네, 맞습니다. 이 지역마다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요도요. 이 독특한 선율과 음계가 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그래서 민요를 지역별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하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0: 시구.
1: 네, 이 진도아리랑은 바로 남도 지역에서 불리우는 남도민요고요.
0: 남도민요.
1: 또 황해도와 평안도민요는 서도민요. 그리고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민요는 동부민요. 이렇게 부르죠. 아, 그리고 또 제주민요도 있죠.
0: 와, 정말 전국 팔도강산에 다양한 민요가 있고 그 민요 듣는 것만으로도 전국 곳곳으로 여행 떠나는 이른바 민요 유람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설레세요, 여러분. 자, 어디로 가볼까요, 제일 먼저?
1: 네, 제일 먼저 경기도 강원도와 맞닿아 있지만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민요 유람이 더욱 소중한 곳이죠. 황해도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민요 몽군포 타령과 풍구 타령을 준비했는데요. 몽군포는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포구의 이름입니다. 해안가에 흰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고 우거진 소나무도 너무 좋고 네. 해당화까지 있어서 명승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몽군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몽군포 타령과 함께 풍구 타령도 준비해 봤거든요. 이한철 씨 혹시 풍구 뭔지 아세요?
0: 그것을 제가 좀 압니다.
1: 아, 그런가요?
0: 제가 풍구 타령으로 음악 작업해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풍구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고요.
1: 네.
0: 또 오늘 들으실 풍구 타령은 실제로 풍구를 돌리면서 부르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역시 우리 민요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답습니다. 이 풍구로 바람을 만드는 모습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몽군포 타령과 풍구 타령 김무빈 씨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불어라 불어라 어기여차 불어라 불불불 이렇게 노래하면서 풍구 돌리셨을 것 같은 우리 선조들 바람도 더잘 만들어졌을 것 같고 힘든 줄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노래를 들었을 뿐인데 정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구타령 가사에 신계곡산이라고 있었어요.
0: 새로운 계곡이 있는 산. 이라고 저는
1: 아닙니다.
0: 생각했었는데요.
1: 이곳은요, 용암이 흘러나와서 만든 땅이라고 해요. 이 황해북도 신계군에서 곡산군에 걸쳐서 만들어진 유명한 용암대지라고 하네요.
0: 그렇군요. 야, 이렇게 그 고장의 명소들이 노랫말에 등장하니까 민요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여행하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자, 팔도강산 민요 유람. 계속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1: 네, 이번에는 평안도로 한번 가보시죠. 이 평안도는 황해도 위쪽에 있고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가 있던 곳입니다. 저는 평안도 하면은요, 슴슴한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이 떠오르거든요.
0: 오, 저도 떠오르고 평양냉면 좋아하는데 너무 먹고 싶네요.
1: 네.
0: 평안도는 대동강이 흐르고요. 비옥한 땅이 많아서 당연히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소리가 있었대요.
1: 네.
0: 대동강 물을 마셔야 제대로 부른다. 무엇을? 서도 소리를.
1: 맞습니다. 저도
0: 예.
1: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대동강 물을 마셔야 소리를 제대로 할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지역의 정서가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야 그 지역의 민요를 제대로 잘 부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민요가 삶 속에서 우러나온 노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도 소리는 본토에서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소리인 거죠. 자, 이번 무대는 평양이 고향인 오봉녀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유지숙 명창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네, 평안남도 용강 지방에서 조개를 줍거나 김을 멜때 부르던 노래라고 하죠. 기나리와 자지나리 감상해 보겠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는요, 최경만 명인의 피리가락도 함께 합니다. 유지숙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기나리, 자지나리 감상해봤는데요. 소소소리의 매력이 아주 물씬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함께 하시면서 고향 생

0: 님은 강화도 토박이시였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게 됐고 소도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죠.
1: 그러시구나.
0: 네.
1: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놀이 삼아서 이제
0: 네.
1: 들려오는 소리가
0: 네.
1: 서도소리였던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거는 없고 농사지이시잖아요.
2: 예.
0: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가운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형제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호적을 아주 잘 부셨고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1: 와.
0: 네. 그래서 항상 그세 분이 우리 집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농악이
2: 예.
0: 결성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항상 불렀던 노래는 배치기. 네. 배치기
2: 배치기.
0: 항상 불렀고요. 그 다음에 뭐 저녁이면 뭐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새끼 꼬시면서 소도소리도 많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는 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 영변가, 또 남봉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좋아서 저는 그게 서도 소리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이 소리 배워보고 싶고 너무 좋아 이랬던 것이 저절로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풍경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락에 막 흥얼흥얼하다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서도 소리를 배우시게 된그 출발 지점이 됐네요.
0: 그렇죠.
2: 공부하듯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1: 맞아요.
2: 게 선생님에게는 서도 소리였던 거고요.
1: 네. 이 선생님께서 또 이제 서도소리를 하시면서 또 음식도 강화도는 좀 황해도 지역의 어떤 음식과 좀 맞닿아 있는 점이 있나요? 명절 음식 같은 건 어때요?
0: 예,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송편인데요.
1: 네.
0: 그 엄마 송편은 유난히 컸어요.
2: 오,
0: 예,
2: 얼마나
1: 대체로
2: 컸어요?
1: 그냥 다 요만하잖아요,
0: 아니,
1: 송편이.
0: 손바닥 이마 이렇게
1: 네.
0: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부채꼴이 손바닥 크기만 했어요.
2: 우와.
0: 그래서 그걸 끝나면 송편을 만들고 나면 요걸로 이렇게 꽉 몸을 이렇게
2: 예.
0: 딱 눌러서 이렇게 자국이 나게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송편이 크냐 그러니까 우리 황해도에서 이렇게 다 크게 만든다고. 근데 작은 엄마는 경기도에서 시집 오신 분이셨는데 정말 동글동글하니
2: 한 입에 넣을
0: 예뻤어요.
2: 수 있는.
0: 네. 그래서 작은 엄마가 만드신 송편을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황해도시다 보니까 뭐 겨울에는 보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황해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0: 아니 그때는 제가 어려서
1: 네.
0: 송편은 제가 옆에서 곁들여서 재밌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 추석이 이르면 그 항상 푹콩을 꺾어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송편에 콩을
1: 들어가야
0: 넣어야
1: 되니까.
0: 되니까. 그런데 푹콩을 꺾어 갖고 오면 콩을 까야 되는 게제 담당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엄마는 바쁘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콩을 참 많이 깠었던 것 같아요.
1: 콩
0: 예.
1: 많이
0: 그
1: 까시고.
0: 다음에 이제, 추석 되니까, 이제 하얀 고무신, 아버지 고무신, 어머니 고무신은 닦아가지고
2: 아.
0: 양지 바른 데다 이렇게, 놓고. 예, 이 추석맞이 준비를 뭐 그런 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2: 대가족이 준비하는 추석, 설, 특별했을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맞이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 네.
2: 조금씩 조금씩 어린
1: 네,
2: 아이들부터
1: 역할을
2: 어르신들까지
1: 나눠서.
2: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요즘
1: 네.
2: 어디 그런 거볼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귀찮고 싫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추억이 있었던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있었고, 네. 그래서 너무 그립고, 예, 그때 시절이, 예. 그래서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나고 그래요.
1: 엄마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 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때 우리 애기 어떻게 고무신 하나 더 사줄 수
0: 네.
1: 있을까? 뭐 하나 입에 더 넣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엄마가 안 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저도 아프게 와닿습니다.
0: 네.
1: 아까 앞서서는 또두 분이서 부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멋진
2: 오.
1: 무대 꾸며주셨는데, 이제
2: 맞아요.
1: 고향에 가고 싶어도 또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0: 네.
1: 분들을 위해서 서도소리 한곡더 준비해 주셨죠.
0: 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난봉가인데요. 서도소리 중에서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민요이면서 황해도 봉산에 예, 그 정방산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정방산성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아마 정방산성가 이렇게 해서 북녘지방에서 불려지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머리장들의 느리게 가다가 굿거리로

0: 능청능청하는데요. 그 흥겨움이 어느 민요보다도 아주 잘 살아있는 곡이라서 오늘 남분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와,
1: 그 지역의 명승지도 선생님 소리 덕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긴 남분가, 사설 남분가, 자진 남분가까지 이나라 장현선 씨와 함께 유시숙 명창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 미녀로 떠나는 여행, 팔도강산 미녀 유람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미녀가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구든 노래를 지을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싱어송라이터였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가 더욱 친근한 우리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우리 민요를 즐기는 분들을 만나뵐까 합니다. 민요를 사랑하고 배우고 함께 즐기는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서도소리 배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민요를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예.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가 부르시는 정선 아라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0: 아.
2: 그런데 이제 20대, 30대에는 뭐 학교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느라 그 아버님의 소리를 잊었었는데 30대 말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그 아버님 그 민요 부르시는 소리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0: 오호.
2: 아, 그래서 40대 초반에 그냥 모든 거 다 제치고 국악 민요 학원에 들어가서 서도 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그러시군요. 민요를 배우시다 보면 와, 이런 게 특히 좋다라는 것도 생겨날 것 같아요. 민요의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민요 자랑 좀 해 주세요.
3: 민요가요, 구성지고 경쾌하고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느낌이고요. 소리를 한 30년 이상 소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민요와 함께하는 삶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요. 민요가 내 일상을 이렇게 바꿔줬다, 어떤 거 있을까요?
2: 제가 그 이제 지인들이랑 라든가
0: 예.
2: 그 친구들 앞에서 부르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동체로 엮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소리는 모든 사람의 긍정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1: 와, 네, 사람의 마음을 엮어주는 긍정의 아이콘인 우리 민요 중에서 또 한 곡 들려주실 거죠?
3: 네,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하고 궁초댕기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민요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오연승, 이서연, 윤종의, 박영춘님의 소리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네, 함경도 민요인 신고산 타령과 궁초된 길을 감상해 봤는데요. 이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0: 19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데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그때 개통이
1: 아,
0: 됐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기차가 지나는 고산 마을에 신고산역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옛동네는 그러니까 구고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차가
1: 네.
0: 생기니까 대도시인 함흥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진 그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신고산 타령에 함흥차라는 가사도 나오고요.
0: 함흥 기차네요.
1: 네. 그리고 구고산의 그네기 밤보짐 만산우나라는 가사가 담겨 있었던 거네요.
0: 그러네요.
1: 이 개화기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가사였고요. 이렇게 민요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두만강과 백두산이 있는 곳, 함경도의 민요를 감상해 봤고요. 이제 발길을 돌려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 가볼까요?
0: 예.
1: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고요. 또 오랜 역사를 품은 문화도시죠. 이 궁중문화의 기품과 선비들의 풍요, 그리고 서민들의 흥취가 함께하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네, 바로 이 지역의 민요를 경.

0: 경기민요라고 하는데요. 경기민요는 화사하고 여유롭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경기민요 소리와 저 같이 작업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음악 작업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가요하고도 아주 가까운 그런 접점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역시나 문화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섬세하고 세련된 멋을 경기민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요, 이 경기민요의 특징이 가장 잘 담겨있는 노래 두 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강효주, 최수연 씨의 무대입니다.

0: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명창은 경기민요를 경쾌하고 투명하면서 야질자질하다라고 하시던데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이 경기소리 특유의 멋이 담긴 고음도 정말 매력적이었죠.
0: 오, 짜릿하죠.
1: 네. 조선 후기에는요, 경기소리를 부르던 그룹도 있었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바로 선소리패인데요.
0: 선소리패?
1: 네. 주로 축제나 잔치에서 소리판을 벌였고요. 한강, 용산, 마포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요, 뚝섬패, 한강패, 오, 또 왕십리패 등 다양한 선소리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여러 명이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뚝섬보이즈, 한강스 뭐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0: 선소리패는 아주 다양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소리판의 흥이 절정에 이를 때 바로 방아타령을 부르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아타령을 다음 무대에 준비했습니다.
1: 노래를 해주실 분은요, 이희문 씨입니다. 이희문 씨는 놈놈, 오방신과 같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기 소리의 다양한 멋을 알리고 있어서 조선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0: 와.
1: 오늘은 경기 민요의 전통을 보여준다고요.
0: 맞습니다. 방아타령과 함께 풍년가도 부를 텐데요. 이 풍년가도 선소리패 노래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사에 화류놀이, 그러니까 꽃놀이죠.
1: 네.
0: 관등놀이, 단풍놀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니까 그 모습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팔도강산 민요유람은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 민요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안전벨트 메고 저희와 함께 민요 여행 떠나보시죠. 자, 그러면 이희문, 이채연의 방아타령, 풍년과 함께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팔도강산으로
1: 민요유람 함께.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르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펼치는 무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인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무대의 주제는 엇이라고

0: 정해졌는데요.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정박을 비껴가는 엇박. 불규칙한 장단의 엇몰이처럼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집중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추다해, 소리꾼 정은혜, 가야금 이화영 등 10명의 창작 음악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엇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창작 그룹 불새출의 멤버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박을 벗어난 신선하고 유쾌한 엇박을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1: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나면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과 새로운 감각이 만나 자유로이 흐르는 우리 음악.

0: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새 숨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숲을 가꾸는 수림문화재단인데요. 10년 전부터는 수림 뉴웨이브를 통해 전통을 토대로 독창적인 음악을 펼치는 음악가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전통음악 예술가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는 예술축제입니다. 매년 주제어를 설정해서 예술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곡을 창작하고 그 한 곡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공연을 이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있고요.
0: 지난 8월 27일 올해의 수림 뉴웨이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엇인데요.
1: 엇이라는 게 이제 어긋난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이번에도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엇이라는 주제어를 드렸고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어를 드렸습니다.
0: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소리꾼 추다혜, 소리꾼 정은혜 등 10명의 예술가가 독창적인 전통음악을 들려줬는데요. 9월 3일에는 창작 국악 그룹 불새출의 구성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은 엇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 엇이라는 단어에 한참을 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어긋나 있는 혹은 비켜져 있는 어떤 경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골든아워라는 주제로 이 수림에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엇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봐야겠다. 비켜있는 세계를 뭔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골든아워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옛 명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풀어냈죠. 그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 영의 세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0: 인간의 삶은 돌을 엎부딪힐 때 튀는 불꽃처럼 짧은 찰나가 아닐까. 이주는 창작곡 찰나를 통해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 우리가 이런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인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세 번째 무대에서는 저음 연주를 위해 기존 가야금보다 5도 낮은 음계로 개량한 저음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활용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에 지나간 기억과 감정, 차오르고 흩어지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1: 차오르고 흩어지는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거리, 괴로움들을 같이 떠올리시다가 그 안에서 풀어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을 같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0: 마지막으로 주제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신곡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인 골든 아워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시간, 서로 다른 빛이 스치는 그 어새 순간에 포착한 황홀함을 가야금 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1: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그래서 석양이 물드는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고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0: 사실
1: 수림 뉴 웨이브는 공연 후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이준 연주자의 무대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축제를 이끌고 기획한 계명국 기획자가 함께했습니다.
2: 그러니까 계속 가야금을 12연 가야금을 계속 전통 가야금을 쓰러 다 연주를 하고 계세요.
3: 맞습니다.
2: 이렇게 12연 가야금을 고유하시는 고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4: 12연이 뭔가 25연은 7음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12연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담아내려면 12연이 정말 좋다. 이런 좀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5: 12연 가야금인데도 되게 대체로운 소리들이 나서 되게 좋았고 골든 아워라는 신곡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서 또 앨범으로 이제 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 들어보니까 와 저희의 소리? 업? 주제에 맞게 또 다른 흥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김희수 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2026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난 어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 자유롭게 흐르고 다채롭게 변주되는 전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7: 네, 전통에서 한 발 비껴선 어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음악 그 자유로운 변주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공연과 함께 관객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시간도 수림 뉴 웨이브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창작자들과 인연이 깊은 예술계 동료들과 수림 뉴 웨이브의 기획자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해금 연주자 최태영의 무대는 김성욱이, 10월 8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무대는 정종임 연출가가 함께하고요. 10월 15일 타악 연주자 이준형의 무대는 소리꾼이자 무대 연출가 이자람이

0: 관객과 창작자의 소통을 이끕니다. 어긋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창작자들의 음악과 다양한 작업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11월 5일까지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열리는 수림 뉴 웨이브 2026 ON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또 보고 있으면 어느새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화가 이대원의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대원 작가는 1959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을 운영했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이대원 작가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밝고 찬란한 색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 화사한 원색과 서로 섞이지 않는 색채. 색채의 마법사 이대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 200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동안 화사한 과수원의 화가로만 익숙했던 이대원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풍경 회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이대원 선생님의 회고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작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로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회고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성을 따라 쓰면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주제를 좀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1: 전시장 입구에 가로 5m의 대작 담. 워싱턴 주한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색점과 색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의 조화는 이대원 회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2: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점을 뿌려놓은 것 같고 또 색선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전시는 총 4부로 펼쳐지는데요. 1부에서는 동서고금의 미술을 두루 배우되 자기만의 양식을 찾아내고자 했던 이대원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중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장욱진, 유영국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스승 사토 구니오의 희귀회화 설정도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2: 이대원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 중에는요. 이대원 선생님이 정규 미대를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 화가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이제 모아놓은 이 전시장에 오시면 당대의

0: 1930년대 당시에 어떤 굉장히 특출한 미술학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2부 이어가 돼 휩쓸리지 않다에서는 이대원이 유행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조형 언어를 모색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통 공예와 동양 회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와 나전, 화각, 목가구 등 작가의 소장품과 관련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자수와 나전을 가장 아꼈다는데요. 자수의 색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듯 이대원의 색점 역시 섞이지 않은 채 작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 전설의 마을 고뉴동은 한국의 전통 채색화 중 소나무, 학, 사슴 등이 등장하는 십장생도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가 드러납니다.
0: 이제 작품들과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집했었던 가까이서 두고 감상했던 그러한 미니품들을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훔치면서 보다 보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서 자수에서 보이는 색실 하나하나가 무수히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구성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 녹아 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기법과 양식들이 다 이러한 미니품들, 우리나라 고미술품에서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큰 거죠.
1: 1970년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게 된 이대원. 이때부터 이대원 특유의 농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그려진 농원을 보면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무수한 색점이 놓여 있는데요. 80년대부터는 갈수록 선은 길어지며 리듬감이 생기고 원근의 구분은 점차 흐려집니다. 90년대에 이르면 원근은 거의 사라지고 동양화의 정묵법처럼 색점과 색선을 쌓아 올려 생동함을 전합니다.
0: 농원이 똑같은 농원이어도 그 시기마다 이대원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면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대원의 말년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4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0: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이대원 선생님의 말년작과 함께 5m, 7m 되는 큰 작품들 아래에 흑경을 깔아서 마치 넘실넘실대는 수면 위에 그림이 비추는 듯한 실제 이대원 선생님이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이체, 몽유도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관람객들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속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의 평생이 담긴 환하고 평정한 세계를 관람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 7m의 화면에 굵고 자유로운 붓질로 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도리화. 이대원 말년의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0: 정말 이 그림 과수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농원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화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 좀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대원 회화의 진면목을 마지막 전시장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과 한국 전통 공예를 사랑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화가 이대원. 그가 펼쳐낸 환하고 자유로운 작품 속을 거닐며 우리 안의 자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2: 네, 복숭아꽃과 백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가로 7m에 달하는 대...

대작. 도리화는 마치 꽃사위를 거니는 듯한 그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수원과 연못, 산, 담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대원 작가. 수백 개의 점과 선이

0: 선을 탐구해 유화로 완성한 거라는데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계속되니까요. 이대원의 화사한 과수원 속을 직접 거닐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부산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올 가을 전국에서는 다양한 국제 미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땅이 만든다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경기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을 모시고 경기도자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문화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이천에 있는 경기도자미술관하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 공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오신 거
1: 네,
0: 처음이시죠?
1: 처음입니다.
0: 네네. 아,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
1: 네,
0: 같아요.
1: 참 많이
0: 예.
1: 있습니다.
0: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자미술관. 이게 이천에 있는
1: 경기도
0: 거죠?
1: 이천에 있습니다.
0: 와, 이천 하면 또 이제 그 흙과 도자 이런 공예가 유명한 곳이다
1: 도자기
0: 보니까.
1: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0: 네네네. 경기도자미술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말씀대로 이제 저희 경기도자 미술관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안에 있고요.
0: 네.
1: 경치가 참 좋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약
0: 네.
1: 53%가 모여 있고요. 네,
0: 53%요.
1: 특히나 이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만 35%가 모여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그러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도예인들의 전시를 소개하고 도예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이곳은 이제 경기도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도자,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 재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천여주 광주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이제 한 600여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렀던 이천여주 광주의 그 행사장들을 각각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0: 아마 경기도 이천 하면 이제 이천사를 많이들 가장
1: 네,
0: 먼저
1: 그렇습니다.
0: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이천 지역에 어떻게 땅이 좋은 건가요? 흙이 좋은 걸까요? 그때 조선시대 때부터 그곳에 가마터가 있었고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는데, 이천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근래
0: 아,
1: 일입니다.
0: 근래
1: 네,
0: 일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저희가 행사장을 갖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세 군데를 다뭐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0: 네네.
1: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상홍원 분원이라고 하는 왕실용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조선 백자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이제 그, 관료가 해체되면서 관료의 전통이 이제 여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인들도 여주로 옮겨가고, 일제가 이제 산업화된 도자기 생산 공장을 여주에 만들면서 여주는 도자기 공장이 많은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도예인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만 해도 도자기를 만들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0: 그렇죠.
1: 서울에서 장작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0: 보니까 서울 근교에서 가마를 뗄수 있는 가장 적지를 찾은 게 이천입니다.
1: 나무가 많은 걸까요?
0: 이천에 나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4개 정도 이천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마를 빌려 쓰려고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195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그 이후부터 아예 예술가들, 도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정착하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도예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 당시가 약간 도예의 전성기로 볼수 있는 건가요?
0: 이천이 유명했던 시기는 아마 그때 것 같고, 지금도 물론
1: 80년대.
0: 유명합니다만, 네네.
1: 그러니까요.
0: 지금도, 여주이천 광주 합쳐서 한 600여 개의 요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전성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도예가 박종진 작가가 2026 로에베재단 공예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도예 공예가들, 정말 수천 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할 텐데, 우리 한국 작가가 딱 상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약간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 어떠신가요?
0: 로에베 상은 뭐 도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라서
1: 굉장히 큰
0: 더미가
1: 상인가요,
0: 네,
1: 그것도?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이고요. 박정진 작가는 수상 이후에 저도 만나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 도예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받는 작가였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이제 유망받는 작가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박정진 작가 같이 그런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박종진 작가의 작업실도 경기도에
0: 네,
1: 위치하고
0: 그렇습니다.
1: 있군요. 청년 작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더큰 작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는 뭐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시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런 기획이고, 도예인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자 페어 같은 페어에 참여해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그 밖에도 이제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가마를 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작을 또 저희가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입주 레지던시 공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런 레지던시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마케팅이나 도자기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지역 도예인들을 위해서는 각종 도자기 축제나 저희 도자 비엔날레,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기 도자 비엔날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큰 축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주제, 땅이 만든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0: 땅이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인 이대현 감독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이제 흙과 물 그리고
1: 그렇죠.
0: 흙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흙과 물, 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연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땅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서 땅과 인간은 같은 공동 제작자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해서 그 자연을 지구의 특장에서 본다면 지구에 쌓인 그 흙들의 층위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각 지역의 어떤 지질학적인 아니면 지리학적인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또 지구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나오게 되나요?
0: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작가를 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1: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아니 뭐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제전 같은 경우는
1: 네.
0: 전 세계 이제 14개국에서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57명의 작가의 130여 점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또 국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77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은 작가들이네요.
0: 네. 예. 사실은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지만
1: 네.
0: 77개국에서 이제 응모된 한 1,050명의 작가들이 1,400점 정도를 응모를 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또 이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만 한 57점 정도 엄선해서 그게 이제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또 이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네. 국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도자기 명장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도 한 60여 분이 초청이 돼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여 점 이상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36분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그 전시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망라하면
1: 네.
0: 꽤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의 전시를 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시할 네, 수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1: 그러니까요.
0: 거고요. 한 곳에서 한다면 공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1: 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7개국에 천 몇
0: 네.
1: 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지원을 했다 하면
0: 맞습니다.
1: 거기서 추려진 57개의 작품들
0: 네.
1: 이거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럼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고요. 또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작가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1: 그렇죠.
0: 하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 도예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야,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천 그다음에 광주 여주를 조금 한 번은 광주
0: 네.
1: 한 번은 이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1: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전시관마다 또 분위기나 컨셉이 다르겠죠?
0: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도자 비엔날레라고 하면
1: 네.
0: 미술계의 비엔날레 행사가 이제 현대의 예술을 보여주는 행사거든요.
1: 그렇죠.
0: 도자 비엔날레는 마찬가지로 현대의 도자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는 3개 행사장에 각각 다른 컨셉을

0: 해서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1: 와.
0: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심적으로 전시는 이천에서 이루어질 텐데,
1: 이천에요.
0: 이천은 이제 도자 예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 전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현대의 도자 예술이 이제 어떤가 하는
1: 네.
0: 그런 그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 예술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관요가 있던 그런
1: 네.
0: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 전시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열리는 명장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일제 때부터 도자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자기의 이제 본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
1: 아.
0: 그리고 또 예술적 기능,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디자인화되고 또 공예로서 이것이 완성도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뭐 세 군데를 다 보시면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세 군데를 빠짐없이 왜냐하면 지금 전시장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세 군데를 다 돌아봐야지 도자의 현주소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여주는
0: 네.
1: 우리 생활 도자기 직접 이제 뭐 그릇 같은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0: 아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릇들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1: 네.
0: 이천에서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또 판매를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광주는 왕실 도자기 판매장이라고 또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 도자세상 그룹 판매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행사 기간 중에는 여주청 광주 지역의 또 도예인들이 별도의 판매 교육 체험 이런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 네. 이 흙 그다음에 클레이 점토를 네.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0: 네.
1: 저희 아이도 그런데 추석 연휴에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키즈 비엔날레는 또 따로 열리는 건가요?
0: 따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도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의 나들이를 또 나들이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1: 그렇죠.
0: 키즈 비엔날레를
1: 해야죠.
0: 준비를 했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키즈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어른들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고요.
1: 네.
0: 교육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타이틀은 뭐 상상 흑창고 뭐 어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공예 포차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70% 정도는 예매를 하고
1: 예매해야 돼요.
0: 30% 정도는 현장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1: 네.
0: 이미 예매는 다 매진이 됐습니다.
1: 매진됐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너무 늦었네요.
0: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그거 외에도 공예포차 같은 경우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또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뭐 흙놀이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기 때문에
0: 네.
1: 발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매를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자 비엔날레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말고 처음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0: 네.
1: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관람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0: 3개 지역이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컨셉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 일단 다 둘러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나만 가지 말고.
0: 일단 뭐 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좋겠는데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나눠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입장권이 이제 개별권도 있고 통합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통합권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네.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다 못 보시더라도 또 나눠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관람 팁을 달라고 했는데 다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0: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전시는 음성 안내를 이제 해드립니다. 네. 근데 도슨트가 해드리면 좋은데 네. 도슨트가 이제 시간대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음성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챙겨서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미술관의 관장이시고 네. 또 이제 역임을 두 가지를 공동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뭐 일단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네.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비엔날레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셔서 우리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예를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서 우리 도자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관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경기 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우리의 고유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국...

국립국악원에선 우리 악가무를 만끽할 수 있는 휘영청 둥근 달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찧기 등한해 농사를 담아낸 평안도 향두개 놀이와 줄타기 신동이라 불리는 얼음산이 남창동과 아버지 남해웅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민속악단의 강강술래, 그리고 밝은 달빛 아래 즐기는 판꿀이 펼쳐집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에서 신명과 해악이 깃든 우리 탈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이다라는 주제로 24개국 28개 공연팀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탈춤과 창작극, 마당극부터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와 선유줄 불놀이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채로운 전통 문화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고즈넉한 바람소리마저 시가 되어 머무는 이곳은 조선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무기연당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선비이자 장수였던 그는 병사들이 밥을 먹는 데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재산을 선뜻 털어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정도로 애민 정신이 강했다고 합니다.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담은 글자라고 합니다. 연꽃이 피는 연못 연당은 정방형으로 가운데에 둥근 섬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데요. 이런 뜻을 담은 연못을 주재성은 국담이라 부르며 자신의 호로 삼았답니다. 관찰사 황선과 암행어사 박문수의 세 번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벼슬길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뜻의 하환이란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의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완정에는 이인자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주재성이 영남의 사림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영의정 김재로가 화답한 시가 걸려 있는데요. 자연에서 백구와 맹세를 서둘러 파했으니 흉악한 무리를 멸하려고 하니 칼이 갑속에서 울더라. 모두들 말하기를 두남의 주의사는 삼강은 중하게 여기고 일신은 가볍게 여긴다고 하더라.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돌려주고 다시 초야에 묻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주재성의 삶의 공손히 화답한 김재로의 시입니다. 이곳의 연못도 병사들이 주재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만든 연못이랍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풍욕은 한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의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장수로서의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운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조선 선비는 어쩌면 높은 듯 청아한 음색을 지닌 가야금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야꼬라고도 불리는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연주법이 다양해 아악과 민속악에 두루 사용되는데요. 아악이나 정악과 같은 정통 음악에 쓰이는 가야금을 풍류가야금이라 하고 민속악이나 산조에 쓰이는 가야금을 산조가야금이라 합니다.

가야금은 가야의 우룩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삼한시대부터 있던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가야 때 중국의 현악기인 쟁의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고운 선율에 취해 풍요루에서 연당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몸을 씻듯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선비 정신이 다시금 삶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깨끗하기에 더없이 아름답고 맑기에 자연을 닮은 소리 가야금.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선비들의 가야금 사랑은 조선 후기 가야금 산조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로 확산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한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현악기라는 가야금. 이제는 일상생활의 희로애락을 담은 가야금의 선율이 지친 일상에 휴식을 선물하는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매일 키고 김에 키고 살도 막 오창에도 질려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표해 죽고 맞아 죽고 그게 다 죽고

어이 헌변 잘 타는고 북두 칠성님이 봉마련을 허셨는가 삼신채와 한님이 집자리

0: 가만
1: 이 마을 탁은 털랑은
0: 탁은 제
1: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0: 탁은 쇼
1: 쌀밥 한 통만

들어. 왔네 왔네 진숙 왔네. 재석이 오고 상제 올쩌 명주머니 목에

Yeah.

시험은 언제 와요? 오실 날짜나 흘러주 마지막.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 품에다 안고 영불로 양석 삼고 세왕 가구 극락갈채 천궁 없이 어이 가리 천

그때의 오나라 황제는 이제 와선 건 아니고 청룡에게 선기상에 삼승도 또 뒤따라오가 엄정을 바람을 맞춰 지금 충소리하고 이는 따들어오니 조주가 보고 피하니

0: 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우가 정우가 우아라 대소흥이 정옥이 어쩌오네 훈량을 실은 벼량이면 선체가 온중할 때 중동실 높이 또 요요하고 법류하니 만일 그 속에 간구에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효조 그 말이 의심이 나서 그래 그래 그렇겄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강세가라 문빙이 우뚱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제들마다 뜻밖에 사람개가 문빙마다 들어지고 황기화선 20척 그 왕부 생계전과 떼떼떼다만 소리두리둥둥내고 싱어 좌우각성두리 동남풍에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우리 퍼떡 전기가 딱이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 우리 퍼떡 오 주가 바뀌는 세 번을 불러치니 화염이 중시오 웅성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출렁 절등 뒷동 손대 완행 용청할 땐 도사공대 무비 삼판다리 조판 행령방어 갑부대가 무리가 희치 펄펄 장막조 화전공전 방패장과 깨어진 동루 말장 바람된 다발 근북 진꽹가리 왠지 왠지 왕철철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강이
1: 알쓰고
0: 성이 간 곳이 없고 적병강기기 끄러니 불빛이 날리가니야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날로 무두고 몸이야 곰딱 달싹 못하고 손매 키고 김에 키고 살도 막 오창에도 질려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주고 개타 죽고 승리어 죽고 들렁거리다 죽고 혹장 들고 차례 말려 무리가 퐁 맞아 죽고 바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목속이 뚝 빠져 서 빠져 등터져 오사급사 볼살 다리도 식신 부러져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부단히 죽고 함부로도 부르 죽고 백색 그르르고 물다 볼살 낙상하야 가삼 광광 부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없이 죽고 거의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또 큰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로 부시르어 부시르어 그러더니 반론 어싸이지 이를 칠 놈들아 이런 다급은 반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그들이라 와서 와태까부라 먹고 물에 가서 퐁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뿍뿍뿍 키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난 3대 역사 외아들이요. 제발 너뿐하리요. 빌나무리 가 퐁! 헛금이 오르르르르르 놈한 배추를 오르르르르르르 퉁퉁퉁 나가더니만은 고향 쪽을 바라보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 자식은 한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배우리까 빌나무리가 퐁 헛금이 보고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운 지라고 시조를 반장을 내다가지고 직산물사 대소중 깊은 물에 사랑을 모두 다 국수풀 넣은 적극 조종괴함도 남날개 도성구 독반 적벽분파에 떠나가지 일등 명장 있을 때가 없고 난리진장도 강우용이로나 화전공연하는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 허저장소왕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충 달아날지 왕계 과연 물음쓰고 쫓아오 명외는 날이 붉은 홍포 입은 놈이 조준이라 조조가 황급하여 긴 수염을 그드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뜨고 배탈찬탈 도망한 장용활급이 있더니 한계 맞은 무리가 퐁 거꾸로 전 낙수원이 공이나 날하려라 한 당이 급히 먼저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라 지금 조조정식 이거 봐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원서 가자 갔다 오면은 똥싸고 따여봐라 정우가 예 추유 노숙이 응이라니 예 추유 노숙이 축지 법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오늘 보니 축지법으로 나오다 이 말이 왜 퇴불의 조정이 돼야 앞으로는 인간이라고 적득함으로만 이것이 웬일이냐 정옥이 여자하고 내 성상님 말을 거꾸로 탔어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못하지만 속배에다가 얼른 돌려라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가자 어서가자 나는 이제 들어가야겠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아,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7: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인사동에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네. 차만 올 때 또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나 올바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수신 장군.
1: 네.
0: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1: 네.
0: 유명하신 두 분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먼저 개그계의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1: 네.
0: 이름값 합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클거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 해서 붙여졌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네,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네.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이제 대통령.

0: 6년 교체형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네.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네. 이변 박명수. 네. 네.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간신히 네. 어렵사리 네. 네? 네.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네.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에 눈은 더 그쪽을 비끄러져. 네.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푸종푸종.
1: 네.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육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네.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풍요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네. 접목시켜 네.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1: 네. 그리고 2011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1: 네, 엄청
0: 정말 쉽네요,
1: 많죠.
0: 대상.
1: 네.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길성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네.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처음 그냥
1: 와.
0: 가볍게 내서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아,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0: 네. 네.
1: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1: 네.
0: 누구 책, 인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사이드가 떴어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1: 네,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0: 네.
1: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 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0: 네. 박방금 선생님.
1: 네. 네.
0: 박방금 선생님.
1: 네.
0: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1: 네.
0: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1: 네,
0: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1: 네.
0: 잘 까면 치타시고
1: 네.
0: 네. 치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1: 네.
0: 아 설명이 길었나요?
1: 아, 네.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0: 네.
1: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인사부터 차렷.
1: 네.
0: 경례. 네. 아까 그냥 예로 시작해서 예로
1: 네.
0: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1: 네.
0: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1: 네.
0: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
1: 네.
0: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1: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0: 네. 김준수 육탄도.
1: 네.
0: 네. 다섯 알은 중앙에.
1: 네.
0: 세 알은 이제 이선에.
1: 네.
0: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석도 끝났고
1: 네.
0: 김준수 6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까주시죠. 네, 김준수 6단.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0: 민감하네. 네.
1: 너무 신중했나요? 네. 아,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1: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응수 타진.
0: 네.
1: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네.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0: 어?
1: 네? 어떻게 저...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2: 헐.
1: 네, 뭐가... 벽을 꼬리 반쪽입니다. 네.
0: 뭐가
1: 어떻게 저렇게 맥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것도.
0: 왼손.
1: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낙입니다.
0: 두 개 다 떨어진 거 맞죠? 네.
1: 그 옆에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윤수 육단. 그럴 시간에 본인의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8단. 네?
0: 아주... 조용히 해달라고
1: 저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네. 아니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고 네. 아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과연?
1: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0: 아니 자꾸
1: 지하를 깠어요.
0: 자꾸 사이사이로 피해가고 있어.
1: 지금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이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에는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네. 제발 저 한 수만이라도 네.
0: 네. 살짝
1: 그렇죠.
0: 살짝
1: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0: 살짝
1: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0: 살짝만요.
1: 네.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저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밤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0: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1: 손가락으로 해라
0: 손가락으로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쓰라고
1: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논개 타법이 되는데
0: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1: 이 배갈만 가볍게
0: 톡
1: 적당히
0: 역시 논개타법이라
1: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8단을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0: 정말 막 가네요. 네,
1: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0: 신중하게
1: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와!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0: 신중하게?
1: 네.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까지 내려가도 네? 되나요?
1: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 있고
0: 네.
1: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 있습니다. 네.
0: 뭔지
1: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0: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1: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논개 타법 좋습니다.
0: 네 괜찮아요. 아직
1: 그 뭐가 떨어진다. 네. 네
0: 아직 많으니까
1: 그 박명수 8단은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0: 네, 네.
1: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0: 네. 팽.
1: 팽 연숙은?
0: 퀸.
1: 퀸 가야! 라고 해서.
0: 네.
1: 팽 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8단에게 백첩반상을 차려줬다. 싫어합니다.
0: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1: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0: 아니, 저기요?
1: 김준수 6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0: 네. 아 입냄새 공격을.
1: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0: 네.
1: 자, 거기서 거기서 한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0: 이게
1: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0: 미는
1: 다시
0: 했었나요?
1: 느리는 화면에 괜찮은 으로 나왔습니다.
0: 이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네, 괜찮다.
1: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너무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0: 네. 자, 네,
1: 백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환성을 차려줬다는 상당히 휘어지게.
0: 아 네.
1: 근데 이까도 됩니다.
0: 엉덩.
1: 그 자세
0: 이 자세 괜찮나요?
1: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들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과연! 야, 그래도 절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0: 이거 되나요?
1: 괜찮습니다. 네. 지금 불평 불만이 많아요.
0: 네.
1: 좀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0: 네. 이제 조금 네. 더 네. 좀 페어 플레이를.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몸을 승부수를 띄웁니다.
0: 과연
1: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 알을
0: 살짝
1: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이렇게 되면은 덩실 덩실 예.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0: 와.
1: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박명수 8단. 페이스에 말렸어요. 김준수 6단. 야,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0: 와.
1: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앞섰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네. 한번 재차 끝내느냐.
0: 과연.
1: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0: 네.
1: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0: 네, 동시에
1: 본인의
0: 떨어지면
1: 또 꾀기일 어떻게...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딱... 성립이 될지. 저것도 매너에. 저것도 매너에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하고 네.
0: 네.
1: 근데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물.
0: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1: 물을 달라. 그건 아니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8단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자, 어찌 됐든
0: 네.
1: 김준수 6단 마지막
0: 네?
1: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승부로
0: 아니
1: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0: 네.
1: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 가. 이대로
0: 그렇죠.
1: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신중의 이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역전 김준수 6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깔 맞네요.
0: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1: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0: 어머, 아니 저기.
1: 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에서도 저거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1: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첫 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0: 아, 오.
1: 예.
0: 네.
1: 아, 저게 말립니다. 아. 네.
0: 아,
1: 오, 네. 참 안타깝네요.
0: 아주 신중하게.
1: 네. 거성 박명수. 네.
0: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1: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오.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빗대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0: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1: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친구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어요.
0: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1: 하여튼 쳤다는 얘기예요.
0: 네.
1: 자, 이제
0: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저도 냈지요. 네.
0: 어떤 거 내셨죠?
1: 여술공주 세리.
0: 아 그거
1: 백만장.
0: 네.
1: 맥칼더브이.
0: 네.
1: 뭐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0: 오.
1: 대단했지요.
0: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1: 과연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0: 네.
1: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냄새 먹고 속 차려라. 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0: 네.
1: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0: 네.
1: 싹 다 입고 한 잔.
0: 아,
1: 네. 네. 술 좋아하는 저를 정말 즐거운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 잔 챙겨드리고 네. 있어요 지금.
1: 대단했지 않습니까?
2: 아니 왜 뜨는 거예요?
1: 네 투덜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0: 네.
1: 이제 연습하고 있는
0: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1: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0: 네.
1: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0: 네, 또 모르죠.
1: 이제 뭐 시작입니다. 네.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0: 오.
1: 와!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0: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1: 꽥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0: 네.
1: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2: 미치겠네.
1: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0: 네.
1: 뭐, 눈개탑 복 가능하지요? 네, 같이. 예.
0: 저. 아, 지금.
1: 예, 이제.
0: 네.
1: 이 공포.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저거는.
0: 이게 되나요?
1: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성공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0: 여기서
1: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성공은 했습니다. 공피고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공피고아.
1: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0: 네.
1: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
0: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1: 네, 자기 돌.
0: 네.
1: 네. 그러나 김준수 6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0: 네.
1: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0: 와,
1: 이야, 진짜? 시원한 한 방.

0: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1: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0: 와.
1: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0: 네.
1: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요.
0: 와,
1: 다시 봐도.
0: 오늘의 명장면 급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0: 네,
1: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0: 네.
1: 예. 아, 이제...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0: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1: 예. 자, 저기, 우와!
0: 와!
1: 야!
0: 되게 잘하신다.
1: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0: 와! 어,
1: 이런 정도.
0: 완전.
1: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0: 네, 완전 페이스를 찾으셨어요.
1: 예, 정타를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니,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0: 아.
1: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또.
2: 아, 지금.
1: 아, 끝내겠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0: 네. 자,
1: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0: 유리하니까.
1: 예, 왜 지금 또 반대?
0: 아, 바로.
1: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0: 네.
1: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0: 아, 저기 와서 아, 하시라고.
1: 당신이 해봐라. 아,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0: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1: 허탈합니다.
0: 네.
1: 어, 그렇습니다.
0: 어.
1: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0: 네.
1: 막 가도 됩니다.
0: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1: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0: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0: 신중해야 돼요.
1: 오도가 더 이게
0: 아, 정말 신중하게.
1: 자, 여기서 김준수 6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0: 네.
1: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0: 네.
1: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0: 네.
1: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0: 네.
1: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0: 어.
1: 어.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6단 딱 공격을 하고
0: 네.
1: 박명수
0: 과연
1: 8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0: 와.
1: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0: 불안한데요?
1: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아, 아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아,
0: 네.
1: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0: 아. 아 네.
1: 기껏, 네? 흔들이다가.
0: 아.
1: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네, 성격 나오지요.
0: 네.
1: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0: 한 번에 다
1: 네,
0: 사실...
1: 끝내도 됩니까?
0: 어? 네. 네.
1: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0: 엥?
1: 아, 저 한 점 오래 가네요. 네.
0: 어.
1: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아! 아! 아! 네, 꽥으로 끝났습니다.
0: 아!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김준수 6단 강정,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0: 아~
1: 축하드리겠습니다.

0: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1: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0: 두 번이나 쫓자 나가.
2: 어머!
1: 아, 좋다. 아니, 왜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0: 제 이름 쓴 겁니다.
1: 이 부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야?
0: 한국무용을 하고. 자, 요거를. 어, 맞아.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씨에게 축하드립니다.
1: 의욕만 너무 앞선 게 팬인 것 같아요.
3: 두벽 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정말 무대 장악력. 나 6학년 때 저렇지 않았는데.
1: 잘 컸다.
2: 참 무수히 많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 초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 어떻게 그렇게 재간이 넘치는지 가진 끼가 놀랍고
4: 음악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진중하게 대하는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어떻게 저런 나이부터 저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
5: 그걸 뭐 프로라고 해도 상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4: 힘들고 지치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국악계 반짝거리는 스타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참나.
1: 아, 귀여워서 자꾸 홀려요.
0: 이게 아, 너무
2: 차라리 어른 심사하는 게 편하다. 나 어른 심사 잘할 수 있는지.
3: 나와서 그냥 악동 대잔치로 하면
0: 그러니까,
3: 안 되나요?
0: 그러니까. 맞아.
4: 다들 1분 챌린지 이렇게 또 막 다이나믹하게 찍으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던 아유, 것 같아서
5: 정말 이거를 좀 발판 삼아서 다른 땐 좀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
4: 맞아요.
5: 또 해서 하시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들어가시죠.
1: 어, 무대 멋있다.
0: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무대 세트도
2: 너무 멋있어요. 네,
0: 멋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오늘 지금 총 몇 분이 되는 거죠?
2: 오늘 10명.
3: 어떤 친구가 뽑혔을지 진짜 기대가
0: 그쵸,
3: 돼요.
0: 그렇죠, 맞아요.
1: 이 친구들도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건데.
2: 그렇죠,
0: 그러니까.
4: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으로 굳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킨 지금의 국악의 스타들. 그들도 한때는 작은 손으로 장구를 두드리고 그리고 목이 쉬어가라 판소리 한 소절 한 소절을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국악계의 신동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배턴을 이어받을 신동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떠한 풍성한 소리로 이 무대를 가득 채워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 무대가 특별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한 자락에 정성이 담기고 또 소리 한 소절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창에서 무대가 울려 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멘토님들 오늘 정말 무대가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5: 네!
4: 예, 아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멘토분들께서 SNS 쇼폼 심사 이후에 실제로 무대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기실에서 우리 악동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6: 네,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벌써 국악신동이고 그리고 악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 이만큼 해요 라고 자랑하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7: 파이팅!
8: 발랄하고 재미있고 익살맞게 그리고 이 무대를 정말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 오늘 무대에서 만난 이 분들이 또 미래에서 함께 분명히 무대에 같이 설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 그리고 이미 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으니까 재밌고 편안하게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아 갑자기 추워질 정도로 이게 좀 약간 긴장감을 끌어올려줬던 우리 박정용 멘토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그것 심사 방식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다섯 분의 멘토님들 앞에는요 버튼이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얼쑤 버튼이라는 겁니다.

0: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의 해시태그를 공개합니다. 오.
1: 나 얘예요?
2: 얘기예요?
3: 뺑덕이.
2: 얘기예요?
3: 뺑덕이.
0: 리틀 뺑덕, 각종 인형, 차세대 창극스타,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과연 어떤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줄지 저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4: 여보시오, 봉단님! 봉단님이었다니! 하지만 천국도 정도 아니,
5: 힙한 지금 6살, 6세 1호아.
6: 이건 배워서 나오는 그
7: 노래 맞아.
8: 와, 너무 잘하는데?
0: 여러분, 커다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9: 역시.
10: 아, 쟤 미치겠다.
11: 어머나, 역시. 세상에나.
12: 안녕하세요, 리틀 뺑덕 1호아입니다.
11: 일단 끼가 장착돼 있어.
12: 세계가 되고 보면은 백설만 펄펄 나갈 걸 아는 누구와 야소.
13: 안녕하세요, 저는 8살 꼬마 뺑덕 이로아입니다. 5살 때 윙크를 봤는데 거기에 장구 치는 걸 봤거든요. 엄마 보고 장구를 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장구를 배우다가 판소리를 배웠어요.
4: 여보시오, 공사님! 공사님이었다리! 핵 뜯으면 끌어! 빛 죽으면 백 죽어고 백 죽으면 빛 죽어고 가만 가만 들어서서 봉장에 불 대고 풀이야!
14: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들어라. 됐어, 고만.
13: 본선을 준비한 공은 유타령입니다.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0: 야, 첫 번째 무대부터 정말 신명나게 꾸며준 우리 이로아 양이었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로아 양은 무대를 정말 흥을 돋워줬는데요. 두 개의 얼수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로아 양의 무대를 어떻게 들었는지 방수미 멘토님께 심사평을 청해 듣겠습니다.
1: 아, 우리 로아 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저는 로아 양의 뺑덕어미를 다시 보고 싶었었어요. 3분의 뺑덕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살짝 아쉬웠다는 거. 나중에 만약에 본선 무대에 올라가면 우리 로아 양만의 뺑덕이를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2: 네.
1: 네.
3: 정말 관객들한테 행복을 주려고 한다 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정말 순수한 이 음악을 사랑하고 또 내가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끼가 많은 친구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맞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이 로야 양을 보니까 여기 꼬마 엿장수라는 또 이런 귀여운 말도 달아놨는데 이게 엿을 지금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6개예요. 다섯 개는 우리 심사위원, 우리 멘토님들 다 드리고 하나는 저 줄 수 있어요?
2: 안 돼요.
0: 아, 안 돼요?
2: 감독님 예. 드릴 거예요.
0: 누구 드릴 거라고요?
2: 감독님이요.
0: 아, 예, 감독님이에요. 아, 확실히 이 로아 양이 저를 당황시킬 줄도 알고 또 누구한테 엿을 줘야 또 나중에 이제 본인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확실히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들한테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멋진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 로아 양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아 양 수고했어요.
2: 기대는 받았어. 그래도
4: 고생했다.
2: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한 개 받았어.
0: 이제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태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의 해시태그입니다. 아, 외모가 반칙이다.
5: 외모가
0: 그리고
5: 반칙.
0: 그런 외모를 갖고 뭐야? 소리를 내줘서 고맙다. 유태평양 미님이 유태평양 씨를 좀 닮은 꼴이라고 하겠는데 우리 추다의 멘토님께서는 좀 뭔가 이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6: 한마디로 팔돌이를 좋아하는 고마움입니다.
7: 외모가 반칙이네. 너무 귀여워.
5: 너무 귀여워. 좀.
8: 약간 유태평양 씨의 어린 시절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미니미 같은 그런.
9: 서초장 저거.
1: 태평양보다 더 예쁘네.
0: 평양아.
2: 유태평양 미니미 고마움입니다.
1: 그 화초장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2: 그 엄마가 뭐 택배를 시켰는데 그게 화초장 사이즈랑 똑 크기가 같아가지고 엄마가
10: 소중한 화초장이네.
11: 그러면 그 화초장이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초장인가요?
2: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쳐야겠죠?
1: 어머 어머 어머.
0: 아, 참.

부끄러워. KBS 방송국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0: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표현하기가 어려워. 소중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배운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양보야, 이것이 은근보아가 담뿍 든 화초장이랬지. 으잉, 나 간다잉.

0: 제비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집으로 들어와.
1: 아, 어떡해. 너무 속상했다. 아니, 잘했는데.
2: 귀여워, 마음이.
1: 아, 왜 한 개밖에 안 준 거야?
3: 네, 아유, 우리 마음군이. 사실 이 노래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질러야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0: 가 좋은 무대였지만은 얼수를 누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고마움.
2: 네?
1: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2: 잘한 것 같아.
3: 그렇죠.
4: 역시.
5: 그렇지.
1: 와, 고마움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죠.
2: 거의 다.
1: 우와,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2: 호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여러분 고마움 그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7: 너무 잘했어!
6: 잘했어!
5: 잘했다, 마음이!
8: 마음아, 왜 어때? 왜 이렇게 속상해?
9: 한개 받아서? 벌써 하나 받아서.
6: 예, 이제 세 번째 참가자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 해시태그로 만나봅니다. 내가 바로 방울목, 그리고 경기비뇨 신동.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악동의 세 번째 참가자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방울목 박지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12: 저 아주 기본기가 아주 탄탄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몇 학년이세요?
10: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2: 안 떨리세요?
10: 조금 긴장되는데.
13: 아침에는 보통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책을 30분 정도 읽어요.
14: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국악기가 나오고 국악기의 설명과 국악기가 생겨난 유래와 이런 게 담겨있는 책이에요.
15: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발랄하고 친구들도 잘 챙겨주는 모습에서 너무 좋았어요.
16: 몇 등 정도 할지 한번 예측해 주실까요?
17: 무조건 1등이요.
18: 어쩜 저렇게 편하게 불러?
19: 그러니까요.
18: 너무 제대로
19: 깔끔해요.
18: 깔끔하고 깔끔하게. 방울목도 있고.
12: 그러니까 국악의 미래가 밝네요.
10: 제가 민요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민요가 저를 선택해준 것 같아요. 민요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20: 노래에 마음 담는 거야, 지민아?
10: 네.
20: 지금?

0: 사람들이 민요를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민요를 알리는 멋진 소리꾼이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주민이 파이팅!
2: 파이팅! 얼씨구!

0: 야, 우리 박지민 양의 무대를 이 뒤쪽에서 지켜보면서 이 구슬픈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이 어린 친구가 한맺힌 감정을 잘 쓸 수 있었는지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 박지민 양은 3개의 얼수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지민 양의 곡을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미 멘토님 심사평 전해주시죠.
1: 정선아리랑은 어른이 부르기에도 너무 어려운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민 양이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회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곡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지민 양 나이와 딱 맞는 아주 발랄하고 유쾌한 우리 민요를 선택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나이에 맞지 않은 곡임은 맞습니다. 네, 너무 어른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정이입도 되게 좋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되게 좋아서 지민 양이 이 곡을 굉장히 잘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네.
0: 좋은 심사평을 해주신 우리 멘토분들께 앞으로 만약에 지민 양이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각오로 임할지 각오의 한 말씀 전해주시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악동 1등도 하고 전 세계 우리 민요를 알리는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전 세계 국악을 알리는 멋진 소리꾼이 되겠다는 우리 박지민 양 고생 많았습니다.
4: 어떻게 생각한 대로 잘 된 것 같아?
2: 네, 추다의 멘토님 말씀처럼 강약 주절을 좀 더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이번엔 계속해서 네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먼저 해시태그로 공개합니다. 가무소녀, 사기 캐릭터, 연습벌레, 그리고 제 눈에 띈 거는 파워 2였는데요.
5: 파워 2, 와.
0: 커다란 박수와 함께 받아주시죠.
6: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과 무용을 하는 가무소녀 노선재입니다. 와.
1: 선재. 우리 선재 양이 함께 하고 싶은 멘토가 있을까요?
6: 네, 박창견 선생님이랑.
1: 왜요? 왜? 왜?
6: 분위기가 잘생겼어요.
1: 이거 너무 이 같은 발언이야. 지금 아이는 진짜. 힘들어요.
7: 맞아,
1: 이런
7: 맞아.
1: 얘기 들으면. 분위기가 네. 잘생겼...
8: 얼굴 아니고 분위기가 잘생... 예, 네, 얼굴 아니고 네.
9: 잘생겼습니다.
6: 가야금과 무용을 하는 노선재입니다.
10: 평소 본인의 성격을 어떻다고 생각해?
6: 활발하고 많이 까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의외로 하다 보니까 더 소리가 좋아지는 게 귀가 재밌고 마음이 재밌었습니다. 무용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몸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해서 춤추는 거 대체가 재밌습니다.
11: 올라가서 모아서 잠자고.
6: 제가 준비한 곡은 황병기 선생님의 숲이란 곡인데 2악장이랑 4악장은 숲속 배경으로 한 곡이고 4악장만 이제 고요한 밤의 느낌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춤추기 시작한다.

0: 우리 선재야 춤태가 너무 예뻐요.
1: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3: 가야금을 할 때 행복해요? 무용을 할 때 행복해요?
2: 둘 다 너무 좋아해요.
3: 아 둘 다. 오히려 무용을 할 때가 확실히 되게 표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무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꿈은 이거예요. 이렇게 좀 각오의 한마디 전해줄 수 있어요?
2: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거고 저는 가야금 명인이 되고 싶습니다.
4: 네, 가야금 명인으로 성장해 나갈 오선재 양의 미래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2: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속상해? 아유 뭐 어떡해. 괜찮아. 잘했어. 멋지게 했어.
6: 가자.
4: 다음 참가자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오! 엔송러, 흥아리랑, 그리고 파워 목구성. 사실 이번 참가자의 그 노래를 듣고 우리 멘토님들께서 목구성이 좋다 이런 또 심사평을 좀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우 귀여워. 어떡해.
8: 안녕하세요. 파워 목구성 고채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 하지만 모두 아니에요.
10: 아 목 좋다. 기본적으로 목이 좋아요.
3: 네. 네
10: 그래서
3: 잘 네. 나오고. 네.
10: 어머나 어머나.
11: 가지가지 보여줬어요.
12: 여러 개를 보여줬죠.
11: 여러 가지를.

안녕하세요. 군산 부설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2반 고채희입니다. 달리기? 힘들긴 한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폐활량이 좋아지면 판소리도 잘하게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0: 채희가 7살 때 와가지고 점점 소리에 빠져들면서 소리를 더 재밌어하고 즐길 줄 알고 맛깔나게 잘 내는 끼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1: 푸른 하늘에 구름도 둥실둥실 떠가네.
2: 트로트나 판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0: 어머나.
1: 어떻게?
2: 이 헛된 세상사. 이제 슬픔은.
0: 어머나.
2: 자, 멀리.
3: 아, 아.

0: 야,
1: 잘하네.
2: 이거 꿈 아니죠?
3: 꿈 아니에요. 다섯 개의 얼수를 받아냈어요.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울지 마.
4: 아니.
1: 안으로.
0: 극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어야지 사실 심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의미 없는 상태에서 대사를 같은 걸 뱉었잖아요. 그게 저 나이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가지고 있는 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얼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5: 저는 채희 양이 약간 원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채희 양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친구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얼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아.
1: 조금 조금한데?
2: 조금 오늘
6: 음감이 너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방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고맙습니다. 남사당의 얼음산이 권은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뭐 저희들이 여러 곳을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경주는 예, 아무래도 좀 예, 여기가 신라죠?
1: 예.
0: 네. 예, 이 제가 전국에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 국악 공연이 제일 잘 어울리는 도시가 바로 이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치소 있다가 알았지? 안 치면 그만 내려갑니다.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줄 한번 타보세.
1: 그러세 그려.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1: 잘 건너가면
0: 제주가 용코
1: 얼쓰고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1: 그렇지.
0: 출장단을 정 궁쳐놓고 건너가는데
1: 얼쓰고야
0: 이것이 아주 어렵네 그려. 정쿵
1: 좋다. 예.

0: 하하. 여보게.
1: 어이.
0: 아이 저기서 보기 얼마 안 되기에.
1: 얼마 안 되기에.
0: 만풍 놓고 건너 오다가.
1: 어이.

0: 죽을 똥 쌀 뻔했네.
1: 그렇지. 큰일 날 뻔했지.
0: 어쨌거나 건너왔네마는.
1: 아먼.
0: 이번에 또 저기까지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일세.
1: 그럴 것이오.
0: 이번에는 저기까지 사령장단 슬쩍 넘겨놓고 건너가는 것인데.
1: 헐씨구야.
0: 이것이 아주 어렵구나. 정쿵 헐씨구.
1: 좋다.

0: 잘한다. 아유. 자, 그러면 이번엔 저기까지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1: 그럴 것이 아니고
0: 뒤로 한번 걸어나가자꾸나.
1: 얼씨구.
0: 앞으로 가다가도 아차하면 엎어져서 묵사발이 될 판일세.
1: 그렇지.
0: 그런데 이 얼음산이 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는고
1: 체조 좋고
0: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렵다. 정쿵
1: 할수구.

0: 생각보단 박수가 많이 서운하게 나오네요. 박수 치신 분만 한 100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소.
1: 여보시 어른사니.
0: 예.
1: 아니 그럼 곳곳에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어떠시란 말이오?
0: 박수를 안 치신 분은
1: 어이.
0: 오래서 오래 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이소.
1: 랄랄랄라. 그럼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되겠구나요.
0: 아이 그럼요. 박수를 많이 쳐야 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만수무강 오래 사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1: 아이 그렇죠.
0: 자 그러는 의미에서
1: 어이.
0: 여기가 어떤가.
1: 예,
0: 경주 신라의 본고장 아닌가?
1: 아이 그럼요.
0: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저기까지 점잖게
1: 점잖게
0: 양반 걸음을 한번 걸어가세.
1: 어 좋지.
0: 그런데 이놈은 양반이
1: 어이.
0: 어찌나 느릿느릿 걷는고
1: 걷는고
0: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렸구나.
1: 아, 뭐 못 보겠지.
0: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1: 잔뜩 들어서
0: 온유얼 세부랄 늘어지듯 걸어가는데
1: 저런저런
0: 여보게
1: 어이.
0: 국거리 장단 정 궁쳐놓고 걸어가는데
1: 얼쓰고
0: 하하 이 걸음걸이가 아주 과간이렸다. 청쿵
1: 헬쓰고요.
0: 어이씨구
1: 그렇지.
0: 좋다.
1: 어이씨구
0: 좋다.
1: 헬쓰고
0: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 어이.
0: 하루 종일 걸린 것 같네 그려.
1: 그러니까 말이오.
0: 허 이렇게 점잖게 건너와 봤고
1: 아만
0: 허 이번엔 또 저기까지 어떻게 건너갈고. 허니
1: 허니
0: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
1: 예
0: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1: 슬쩍 끼고
0: 보선발로 기품이 있게
1: 얼쓰고
0: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1: 그렇지.
0: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1: 어찌 걸어다니는고.
0: 뾰닥구두를 신었으니
1: 얼쓰고
0: 엉덩이는 하늘 높이 삐쭉 올라가고
1: 올라가고
0: 요놈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1: 얼쓰고
0: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1: 한번
0: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1: 그렇단 말이오.
0: 여보게
1: 예
0: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보는데
1: 좋지.
0: 이 걸음걸이가 아주 가관이 졌다. 때려라
1: 할 수구요.

0: 오늘 얼음산이 더 물 만났네. 물 만났어.
1: 아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그러니 어이. 이놈은 두 다리도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까지 왜 무릎을 끼로 가는데
0: 헐쓰고
1: 요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0: 헐쓰고 헐쓰고

0: 아이고. 아이고, 재밌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명 선생님, 그냥 불 훤하게 켜고 갈까 봐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불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줄이 안 보이네. 네.
1: 예, 환하게 비춰 주십시오.
0: 아이, 그럼요. 예.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두워져 갖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이. 줄을 한번 신명나게 한번 타보자꾸나.
1: 좋은 말씀이요.
0: 어떻게 탈고 하니?
1: 아니.
0: 양다리 쌍웅제비로 건너가는데
1: 얼쓰고
0: 요 쌍웅제비라는 것이 어떻게 얽고 허니
1: 어이.
0: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렸다. 때려라
1: 할쓰고 아니,
0: 에.
1: 잘한다 잘한다. 취임새도 좋거니와
0: 어이.
1: 그 얼음산이 괜찮소? 많이 아파? 왜 그쪽에서 괜찮다고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데. 에? 많이 아파. 경주 시민분들은 남 걱정할 때 딱 웃으시는구나.
0: 좀 외설적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 더 붙이잖아.
1: 하나 더 붙여서
0: 쌍웅제비에다가 엽쌍웅제비였다. 붙이게
1: 할시구요. 오늘 경주 시민분들 뵙는다고 때약배 때 낮에부터 이렇게 줄 설치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0: 에?
1: 이렇게 많은 또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보람을 느끼네요. 그렇죠?
0: 아이, 그럼요.
1: 아이, 좋습니다.
0: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좀 아프지만 꾹 참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할 건데.
1: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니까 또 그 얼마큼 보람이겠습니까? 그렇죠?
0: 아, 고맙습니다. 예. 예.
1: 그래도 요즘에
0: 예?
1: 선생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왜요?
1: 예. 아, 그만큼 특별한 재주를 가지셨으니까.
0: 아, 그럼요.
1: 얼굴만 빼고. 잘생겼어?
2: 네.
1: 취향 독특하시네. 이거 잘 안 먹히는 얼굴인데 그냥
0: 립 서비스가 좋네. 그런다고 한 개 알고 두 개 하는 거 아닙니다.
1: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다를 테고.
0: 아이고. 자, 그러면
1: 어이.
0: 이번에는
1: 예.
0: 자, 양발대로 코차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1: 헐쓰고.
0: 근데 이 코를 차다가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은
1: 차게 되면
0: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1: 그럴 것이오.
0: 자,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1: 헐쓰고.
0: 자, 요것이 이렇게 차는 것이렸다. 때려라
1: 헐쓰고요.
0: 아이고, 재밌게 보셨습니까?
1: 예.
0: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또 뒤에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1: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마침 또 퓨전 음악이
1: 네 무대가 준비가 돼 있죠.
0: 아 그럼요 신나는 음악이죠.
1: 예.
0: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마무리를 지세.
1: 그러시죠.
0: 예. 이게 사실 줄이요. 낮에 타면은 조금 나은데 밤에는 아무리 조명을 켜놔도 좀 줄이 흐릿하고. 예. 제가 이제 뭐 줄을 한 40년 가까이 탑니다만은 이제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이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예, 직장 생활하면은 이게 잘릴 나이였어요. 예, 어쨌거나 잘 배워서 예, 하필 한 2, 3년은 더 울고 먹어야지.
1: 백세 인생아닙니까? 아유 백세
0: 그럼요.
1: 인생.
0: 예. 아까운 거 그럼 내가 몸 관리 잘해갖고 한 100살까지 타야지 그냥.
1: 그럼요. 예.
0: 자 여러분들 항상
1: 예. 예.
0: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1: 예!
0: 여보게들 수고했네.
1: 그러죠.
0: 장단 붙여놓고 멋지게 마무리를 짓자꾸나 붙이게
1: 할수고 하이!

0: 내가 두 다리를 딱 벌려구나. 어이구와 반가요.
1: 한 다리 올려지게.
0: 한 다리 내려니.

0: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지금 다 챙겼어요?
3: 그럼
2: 출발할까?
3: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4: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5: 네!
6: 우리도 엄마, 아빠!
7: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8: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지트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윤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절을 올려요.
2: 아이고.
0: 뭐냐. 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7: 아,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0: 네.
7: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0: 네.
7: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0: 네.
7: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0: 네.
7: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1: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0: 네.
6: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0: 네.
6: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0: 네.
6: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0: 네.
6: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0: 네.
6: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0: 네.
6: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0: 네.
6: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0: 네.
6: 전통 음악을 가지고
0: 네.
6: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0: 네.
6: 저희가 전통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6: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네,
6: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일곱 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 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로.
8: 우리 형님이 말 잘하네.
6: 그러면 울었어야지.
5: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1: 그 그래서. 이거의 비하인드가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네.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네. 덜덜덜덜 떨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8: 그래갖고
5: 그래서 좋았다.
0: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네. 지금 막내로 있는데
4: 네, 막내예요.
0: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4: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동화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8: 험난해요.
0: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8: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4: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0: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6: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고 하셨지만 부친께서 네.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네. 문화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다들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0: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그 돈의 신이 네. 그 그리스 희극에 보면 네.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제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부의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에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부자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3: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마지막 돈의 신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10: 아이고, 아이고 대출아,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11: 우와, 살아났어?
10: 오메, 박 대출이 또 살아났네.
7: 못 가지. 아 이대로는 못 가지. 아 억울해서 못 가지. 어떻게든 부자로 한번 살다 죽을 판이여.
10: 아야. 그런데 너 아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7: 아니 그런 것도 같고.
10: 응?
7: 아니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10: 아니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11: 그러니까.
7: 아니 그런데
10: 응.
7: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10: 아, 이게 저 너 이제
7: 계산 가게.

0: 한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1: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푼에?
0: 내가 돈 땜시 갔겠냐?
1: 그럼
0: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1: 아,
0: 호호.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이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건하고 난께 아이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2: 예. 예.
0: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3: 그러군요.
0: 아이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이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3: 아따 바라지.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2: 돈이 없지 돈이 없어.
1: 그럼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2: 그래 봐.
0: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민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쟁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1: 아예 알겠습니다.
0: 옳지.
3: 인자봉께는 우리 만수 씨가 바로 돈의 신 돈

0: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출아 나온다.
1: 나오시오.

하자고 양병 시명을 하자고 부리부리 해가를 하자고 서리서리 논비를 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어 신세장탄으로 울음을 운한디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리스도 사가 서거 비치고 저

서를 내가 허히 보며 천전 반측

싸그하는 물도 힘매고 화사가 그르그려 볼까 이와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군불령 단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구임부 생각 독수부용체련여와 재로홍방체여백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목돔 앞에 힘들은 도른 망부석이 될 것이니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네,
1: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 정말요?
0: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1: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0: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1: 그렇죠.
0: 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0: 네.
1: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0: 네.
1: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0: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네.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네.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네.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1: 네.
0: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1: 네.
0: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1: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에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0: 박예리 고민 상담소
1: 맞아요.
0: 하나 네, 열어보겠습니다.
1: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0: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1: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1: 네.
0: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1: 네.
0: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1: 네.
0: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저는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1: 네.
0: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1: 네.
0: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1: 네.
0: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1: 네.
0: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1: 네.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 네. 라는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내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네.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네.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1: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감독님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0: 하나님여 제게 땅대게 제공되게 자신과의 경주나 들고 시야는 무릎이 삼가당 기본하고 폭망이 생겼구나 폭망으로 대볼지 대구나 대구나
1: 근자의 무도한 자들이 참의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부 관원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납치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들었다. 누대 공신 가문의 자제로서 또한 출중한 학문의 실력을 고루 갖춘 경이 부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여 어지러운 조정에 힘을 실게 하라.
2: 너 참 조심 좀 합시다.
3: 아니, 뭔 스님 마음이 그리 옹색하신지
2: 뭐니 안관이 그리 주책이신지
0: 봉예경에 불봉망 개소구려
4: 아버지 소리가 참 좋아.
5: 나도 그 소리가 좋아서 시집 왔지. 근데 그 소리가 밥 먹여주진 않더라고.
4: 아버지는 언니 천상 여자 같은 모습에 반해 장가왔는데.
5: 정말?
4: 살아보니 남정네라서 깜짝 놀랐다던데요?
5: 뭐라고?

0: 아, 무거워. 왜 다크내를 얻고 그래. 내려.
1: 당신 넣어줄까? 난 아직 애기 같구먼.
0: 애는 무슨. 이제 시집 보내야지.
1: 벌써?
0: 그럼.
2: 나 아직 애기야. 그치, 아버지?
1: 그럼. 우리 강아지 애기지.

0: 뭐라고 쟤?
1: 세상에 어찌 되려고 저런 놈들이 판을 치는 거야?
2: 뭐하는 걸 쓰고 있지?
3: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가자.

0: 우와, 연꽃이다.
1: 어머, 어머, 응? 어 저거 좀 봐. 응? 어, 저거 황금 연꽃이네. 야,
2: 저 황금 연꽃이 하늘생계에 속한 것이라던데 정말로 귀한 걸 보네.
1: 우와,
2: 가져가고 싶다.
3: 내가 따다 줄게.
2: 아! 저래 보여도 저게 얼마나 깊은데. 그래도 이쁘긴 이쁘다.
1: 그치?
4: 햇님처럼 빛나는 게 우리 창이처럼 예뻐 아름답게 반짝 반짝 우리 갓난이 얼굴 같아
5: 하늘의 꽃이 희귀한 꽃을 꺾어
3: 잘한다
5: 우리 정이 우리 난국 될까
3: 그만 쉬지. 밤늦게까지 바느질하고 있대.
6: 청이 주머니 하나 만들어주려고.
3: 내 거.
6: 만들까나 말까나?
3: 아이고, 그 뼈 빠지게 잃어봐야 다 소용이 없어.
7: 다 소용이 없어. 뼈 빠지게 잃어봐.
6: 맨날 노래나 부르고 놀면서.
3: 아니, 내가 언제 이랬어. 이랬지. 아, 이 사람은? 아, 사람 울고 웃기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
6: 그게 뭐가 힘들어? 나도 하겠다. 똑같지?
3: 아, 그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여.
6: 정인께.
3: 봐봐. 봐봐. 줘봐. 엄청 촘촘하네. 이야. 잘 만들었네. 당신은 참말로 손재주가 타고났어. 응?
6: 당신은 소리를 타고났고
3: 아이고 깊이는 소리가 날라면 아직 멀었지요.
6: 아이고 내가 볼 땐 당신 소리가 제일 낫더라.
3: 그렇지.
6: 그럼
3: 당신은 참 힘이 좋아.
6: 남는 일 주체 못해서 바느질 하자뇨. 왜 이래? 남사스럽게?
3: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자.
6: 생각 좀 해보고.
3: 생각 좀 해보.
6: 아, 나 간지럼 안 타. 여기면 다.
3: 응. 저 김초신에 들러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6: 응. 꼭 세냥 받아오고 지난번처럼 그냥 옷만 주고 오면 죽어.
3: 아이고 알았어.
6: 일 끝내면 언능언능 들어와.
3: 왜? 나 빨리 보고 싶어서?
6: 아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
3: 호랑이한테 물려갈까 봐 그러는 거요?
6: 가.
3: 알았어. 후딱 댕겨올게.
0: 아버지.
3: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0: 아버지.
3: 왜?
0: 나 설기떡이 먹고 싶어요.
3: 설기떡? 아버지가 사올게.
0: 정말요?
3: 그럼 자 이씨. 아이고 아버지 다녀올게. 갔다 올게.
6: 이거 안 가져가?
3: 다녀올게.
6: 빨리 와.
3: 알았어.
0: 언니.

말고요. 낮에 낮에 낮에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 보고 나

0: 뽀얗네. 아, 연식이 먹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부르던지.
1: 네, 맛있게 드셔.
2: 어이, 어이, 자네. 자네 때문에 어르신께서 흡족해갖고 난리가 났다니까. 자네 실력이면 장학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아깝네 아까워. 뒷배가 있어도 신분이 그러니.
0: 전하 소리광대가 뭘 바라갔습니까? 그저 지금이 좋습니다.
2: 전하 소리광대라. 아, 당신 천하고 귀하고는 누가 정한단 말이야. 임금이에요 정승이요.
0: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2: 요새 돈으로도 양반을 산다는지. 아, 겉으로 보면 양반인지 천민인지 알 게 뭐요. 자네도 어서 돈 많이 벌어서 양반 사소. 응?
0: 어르신 저는 길이 멀어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2: 집이 뭔가? 아니 이렇게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게 어디 있는가.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더 가게. 응? 저, 저.
3: 아리 아리랑 생기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4: 잘한다.
5: 오세요.
2: 네. 다음에 또 봄새.
0: 네 어르신. 잘 들어가셔요.

0: 대체 어디로 가는 게요?
1: 돌아삐겠네. 에이, 제갈 단디 안 먹나?
0: 길 들어가면 마을 나올 거야. 곧장 가서 아빠 찾아가, 알았지?
2: 엄마.
0: 어서. 엄마 곧 따라갈 테니까. 어? 알았지? 어서 가. 빨리.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잠깐만, 잠깐만. 그, 가자! 그, 좀 가자, 잠깐만! 가자!

0: 그래도 뭔데 가겠어. 어딘가에서 편이 있을 거니 걱정 말게. 아휴, 어디 가보자.
1: 찾았어!
2: 아빠, 저거 아가, 좋아.
3: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르신?
0: 곧 깨어날 테니까 걱정 말게. 허나 부딪히고 놀라서 오장육부가 엉켜 어느 한 군데는 크게 상했을 것이네.
4: 그럼 나는 원인과 나가서 약도 챙기고 갓나이도 좀 알아볼 테니 자넨 처이 곁에 있게. 가시죠. 응.
3: 무슨 말이에요, 성님?
5: 장터에 방 붙은 거 못 봤어? 자매 조직인지 남매 조직인지 아는 인간 말종들 말이요. 우리 같은 천민들 잡아다가 판다던디.
6: 아빠, 들어가.
7: 싸기싸기 들어가니.
6: 가라.
8: 야, 열심히 해.
6: 가라고.
8: 저자.
7: 아, 너 왜 떠냐? 가만 있어.
6: 빨리 빨리 가라.
9: 이름이 뭐요?
10: 향이에요.
9: 네 장기는?
10: 장기요? 그게 뭐예요?
9: 아따 이씨. 어이.
10: 아직 애예요.
9: 잘난 미녀는 뭘 잘하는데?
10: 양반들 삭바느질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요?
9: 너희들은.

0: 말에만 대답해라. 누가 니한테 질문하랬냐?
1: 왜 그래? 정대지 놀라고 졌냐 안 졌냐?
2: 뭐더냐?
1: 일어나!
3: 우철아
4: 일어나서 괜찮을까?
2: 계약서 적어라. 업무는 읽을 줄 아냐?
5: 잘 들어라. 저는 본래 평의 사람인데 마침 대흉년을 당해서 이 아버지가 뒤집었네.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구가 장례를 잘 치르고 그 고마운 마음에 평생 보은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다. 알겠나? 와, 한번 볼래? 어?
2: 네가 본다고 아냐?
6: 이것은 거짓이야.
7: 어따, 거짓거리라고? 그런데 어쩌까? 그게 나라님들이 하는 일인디? 우린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8: 아이고, 정아.
9: 정아.
8: 전화?
10: 아버지, 언니가.
8: 언니랑 같이 있었구나. 어.
10: 나쁜 놈들이 언니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
8: 응?
10: 아버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왜 이러죠?
8: 정아. 정아.
10: 아버지.
8: 아이고 세상에.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찌했을까?

0: 준비 끝났습니다. 모두 압송하라.
1: 우리도 죄인이 아니여? 모두 납치했단 말이여?
2: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죄라고 생각해라.
3: 빨리 가라.
1: 우리도 죄인이 아니여?
4: 조정의 녹을 먹는 탐강오리들을 징벌하고 민생을 도탄케 한 자들이 색출한 혁혁한 공을 생각하여 정삼품 별장 김준을 3등 봉신에 기록하고 전의감 참의에 제수하라.

0: 자, 이 소리판에도 예의가 있어. 취임새가 바로 그것이요. 한번 해봅시다.
1: 얼씨구.
2: 얼씨구.
0: 잘 온다.
2: 잘 온다.
1: 으이.
2: 으이.
0: 이 소리는 이 아침에 책갈에서 똥 놓을 때 그 소리요. 자, 다시 한번. 으이.
2: 으이.
3: 불쌍하게 물에 빠진 청이를 하늘이 그대로 둘리 있겠느냐?
4: 그냥 두면 하늘이 아니지.
3: 용왕님을 만난 청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환생을 하게 되는데, 마침 공주가 없어 슬퍼하던 황제께서 정원을 거닐다가 정원 한가운데 핀 황금 연꽃을 바라보실 적에 그 안에는 심청이가 있었는디.
5: 어찌 이렇게 우리 공주와 똑같이 생겼을까?
6: 이것은 천지신명님의 뜻입니다.
5: 우리가 놀라게 했느냐? 좀 더 쉬거라.
3: 마침내 건강을 찾게 된 심청이 심공주가 되었구나. 안 못 보는 아버지를 찾을 양으로 맹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로구나. 아이고. 이제요.

0: 그래봐야 결국 벌레 아닙니까?
1: 그런 놈들이 헛소리를 퍼뜨릴 동안 넌 뭘 하고 있었던 게냐?
2: 바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1: 아니다. 산채로 잡아와라. 그런 놈들은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버지 정아 도망가

0: 이놈들은
1: 판소리인지 뭔지 하는 요사한 소리판을 열어 민심을 미혹시키고 주상전하와 조정을 희화화하는 등 왕실의 권위를 더럽혔다.
2: 우리가 어찌 주상전하를 욕보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사람을 찾기 위해 연희를 하였을 뿐이오.
3: 연희,
4: 니놈이 감히 연희라 했겠다.
1: 니들의 죄를 알렸다. 어서 구하라.
2: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하여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오. 이마저 죄라고 일컫는다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 누가 있단 말이오.
5: 죽일 놈이.
4: 관두거라. 광대라 그런지 말이 아주 청산유수로구나. 이놈들을 피곤죽을 만들어 하옥시켜라. 내일 피딱지가 앉으면 다시 칠 것이다.

0: 아유, 운수가. 아유.
1: 예, 예, 저기요. 에이,
2: 자, 불러 나가라!
3: 불러주시오!
2: 아이, 가라, 뭐이 같으라!
4: 주시라, 삼촌이야! 아니, 마, 삼촌한테 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2: 아이, 불러 나가라! 불러 나가라!
4: 아니, 새끼, 그냥 삼촌한테 만 말하면 돼.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 거 다음이 뭐예요?
5: 아, 그 신공주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여!
4: 아유, 나 그거 빨리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좀 얼른 불러줘!
2: 아이,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4: 아이, 마,
2: 좀 가세요!
4: 소리 빼고 하면 돼! 너 지금,
2: 아유, 소리 빼고!

0: 저 상태시오.
1: 영감, 감축드리옵니다.
2: 주상전하께서 친히 부르셨다지요.
0: 그렇다고 하더이까.
3: 대감,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광대패를 풀어주라 하고 있다 하옵니다.
0: 그치, 유명하다는 소리꾼. 그럼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3: 아니, 어찌 천한 것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십니까?
0: 그래도 유명하다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구만. 노래를 멈추어라. 내 좌중에 이를 말이 있어. 근자의 저작거리에서 유행한다는 판소리라는 걸 들어본 일이 있어.
1: 그 유명한 소리깡대 말이옵니까, 영감?
0: 곡성우는 잘 아는구만. 여기 다른 원들도 계시고 또 오늘 좋은 잔치를 맞이해서 그 유명하다는 소리꾼들과 무리들을 여흥으로 부를까? 자, 어서들 드리거라.

0: 근자에 전국에서 떠돌던 저들은 아래로 혹세무민하고 위로는 주상전하를 욕보인 대역죄의 고변이 들어온 바 광대패와 그들과 짜고 지역에서 광가를 습격하고 봉기를 일으키려 한 저들을 모두 추포하여 싸웁니다.
1: 자, 어떻소이까? 여기 있는 원들께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내 저놈들을 엄벌에 처리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젓가라, 내 이놈들을 당장 때려 죽임이 맞다 하나. 여기 계신 원들을 모아서 살려주고자 한다. 그 유명한 판소리 한번 들어보자.
2: 나도 양반이라니까 글쎄! 손 놓지 못할까?
3: 글쎄가 안 된다면 안 된다니까요!
4: 저리 뱉기라니까!
5: 웬 소리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6: 웬 빌어먹게 생긴 거렁뱅이 하나가 초대가 되었다고 들여달라 소란이옵니다.
2: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전 좌랑 박기술 영감의 다섯째 자식이다! 저리 비키지 못할까?
1: 굳이 한 번도 들러해라. 아이고, 부색이 잘 말했구만.
7: 들러하라.
2: 어허, 그 참. 아이고, 파무사 영감께 참으로 고맙사옵니다.

0: 열놈, 동문서학과 시국 만나러 간다더니 열로 왔냐 이 연병을 놈아.
1: 역시 양반 놈들은 다 한 동석이다야.
2: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상에는 고기도 한 점 없이 나물만 그득하니 이를 어찌 하오리까.
3: 여봐라, 이 상에 있는 고기랑 반찬을 저 양반께 갖다 드리거라.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감, 만수무강 하옵소서. 참, 그리고
3: 또 뭐냐?
2: 이렇게 좋은 소리꾼을 불렀으니 저 밖에 있는 백성들도 들러하여 함께 구경하시면 어떠신지요?
4: 저 먹는 거 보소. 아이고, 저 먹는 거 보소.

0: 네가 국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나 네 재주를 가엾이 여겨 기회를 주고자 한다. 네가 만약 사람들을 웃긴다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을 울린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1: 아니 아무리 학교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울려. 하겠어. 대신 저 사람들도 살려주시오.
2: 네놈! 감히 네놈이 지금 여러 안전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야?
0: 됐다. 내가 그깟 천한 것들 못 살려줄까? 내 약조하지.
3: 시작하라!

0: 마침내 맹인 잔치에 참석한 신봉사는 잔치상을 기다리고 있겠다.
1: 어이?
0: 통사 성명을 차례차례 물어갈지 신봉사 앞을 당도하여.
1: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0: 어따, 그 성명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어서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1: 아이, 성명만 결쳐주면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쩐매줄 테니까요. 얼른 말하시오.
0: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 주네. 그렇다면 내가요,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란 사람이오.
1: 신맹이 여기 계신다.
0: 아이고, 내가 딸 바라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지를 배설키노나 천한빙인 만좌중어 나를 참아 죽이려고 회사들은 것이로구나. 신공주 분 무엇이대?
2: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아라.
0: 신봉사가 처자 말을

0: 어르신명
1: 아이고.
0: 예, 송병기 아뢰이다.

0: 손병이 사오기는 황주 도와니 고향기며 성경원 심학주요 중년 청월따르 아기 낳다 아내 잃고 은비기던 딸 자식을 강복에다 싸서 안고 이리 처지 불타니면서 동냥 저지르던 자, 저지 목요
1: 동냥 저질러
0: 겨우 길러내요
1: 십여 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정이 없고
0: 효행이 출천하여
1: 우리 애가
0: 그 애가 밥을 빌어 간에도 생진에 갈제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들어 시주하면 소맹두를 든다하기로 효성인들 네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로 죽은 죄가 무거운 3년이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가 먹은 놈을 살려도
1: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도
0: 세기 소탕
1: 당장 이 목숨을 끊어주어
0: 목숨을 끊어
1: 죽여주어
0: 죽여주어 신공주 희말렸고 산호주렴에 가들 쳐버리고 무슨 말로 후루룩 후루룩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2: 아버지
0: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 누가 날 다려 아버지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우남 동료의 딸 하나 불에 빠져 죽은 지가 무검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오 오, 아버지
3: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정의를 봅소서
0: 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저 줄을 모르는구나 청이란 청이란 내가 죽어 소고
1: 내가 지금 수궁에 들어왔느냐
0: 음악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1: 내가 꿈을 꾸느냐
0: 이거 잔말이냐 죽고 없는 됐다 저기 여기가 이라고 사고보다 내 딸이 며느리 보자 아니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깜깜해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손을 끔

아이고,

0: 구경 잘 했소이다. 내 심히 감동하여 판부사님과 함께 시를 하나 썼으니 부디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만 일어납니다.
1: 저 허무 맹랑한 소리로 백성들을 선동하였구나. 저 두 놈을 당장 쳐 죽여라.
2: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쟁반 맛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3: 도대체 뭐라 써졌길래 그러십니까?
4: 판무사 영감, 제가 갑자기 집에 노모가 쓰러지셔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사옵니다.
5: 영감, 저도 다섯째 부인이 출산을 한다 하여.
1: 왜들 이러시오? 저놈들 당장 몰패!

0: 그럴 사람 많아.
1: 역전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해같은 방패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방패를 내같이 들어매고 허산도 교식이요 방패를 번쩍 드니 육방이 난리났네. 군가는 생신잔치 달대고 갈아오고 출도체비 준비할 때 공방을 울려 사초를 달성 국정을 입혀서 주인을 보이 순호를 불러 교군을 단속 라면집 거치고 호피를 얹자 집사를 불러 용법을 차리고 도군을 불러 기치를 내라 고사령 불러 나조를 던져 흑창을 불러 정령을 신칭하라.
2: 어미 곧 대감을 후회해라.
3: 싸게 갑시다요.
1: 호열을 빨아먹어 선혈이 남자 한자 부당히 노역시켜 백성을 괴롭힌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잡아들여라. 이리 한참 분발할 때 그때 목선이 일어서서 당황하며 외치는지 집에 노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서 가봐야겠소. 나도 다섯째 보이니 출산하여 속히 가봐야겠소. 공간이 당황하여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러시오. 얼마나 단차로 그렇게

0: 멈춰! 죄인 김태효와 김준은 어명을 받들라.
1: 아맹어서 새파란 놈이 감히 누굴 겁박하는 게냐? 길을 트게.

0: 다 끝났소.
1: 무엇이 끝나? 실수하지 말게. 어서 나으리.
0: 우리가 무슨 죄? 증자가 있느냐?
2: 당신이 자매 조직에게 지시한 광산 채굴과 조총 밀수 목록이요.
3: 니름이 증자를 조작한 거 아니냐?
4: 증자를 가지고 오거라.
5: 나를 살려주시오.
4: 너희들 죄 없는 양민을 납치하고 부당하게 노역시켰으며 그들의 피값으로 사무기를 사들여 역모를 꾀한 게 아니냐?
6: 아이고, 우리들 줄이 트시야지 어디 가시오 판무사나.
3: 성 물러나지 못할까?
7: 나 캐캐는 잘 때라 못하겠습니다.
6: 우리 가족들로 기름진 배를 채웠으니 그 기름진 배 줄이 한번 뜹시다.
8: 비켜라! 네 놈들을 위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4: 거짓이오!
8: 거짓을 말해서 만든 세상에서 어찌 밥 반술 편히 뜰 수 있겠소? 거짓말하지 마시오.
6: 못 알아듣는 게냐?
8: 니놈들을 위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비켜라! 비켜라! 이놈들아! 비키거라!
6: 어떤 놈이냐?
8: 어떤 놈이야!

0: 이게 뒤질라고!
1: 이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감히 나를!
2: 들고 가라!
1: 이 오라큘을! 가라 이놈들아!
3: 나으리! 나으리!
2: 고개를 들게.
4: 그간 속인 건 미안하네.
5: 난 속으로 이미 그 짝이 훌륭한 양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 그동안 막대했던 것은 다 잊어주시오.
4: 아니.
3: 아이고. 아리.
2: 자네가 술을 산다면 내 잊어주도록 하지.
5: 제가요?
6: 고맙습니다.
4: 아니야 아니야. 정이가 눈을 뜬 게냐?
7: 내 그러게 온갖 약초를 구해다 주지 않았겠어.
5: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쪽을 타방만이었네. 미안하고 고맙소.
8: 나으리, 광산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4: 지금쯤이면 다 해결됐을 겁니다. 걱정 마시오.
8: 아줌님.

0: 저리 보니까 진작에 갔네.
1: 그러게. 그래도 향이 엄마한테 데려다 줘야지.
0: 모녀가 만나는 생각만 해도 즐겁구려.
1: 이제야 이 주머니가 인자를 찾았네.
0: 안 그래도 청이 주머니 보면서 내내 부러웠어.
2: 나으리, 우리랑 함께 가는 게니까.
3: 나으리라니 누가 듣겠네.
2: 아, 누구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말고 누구 있다 그러니까.
3: 반말은 쥐가 듣고 난말은.
4: 아이고 이게 벌레가 이게. 이야 경치 참 좋다.
5: 너 지금 내 말 일부러
6: 끊었지? 아이고 성가시게 어째 자꾸 따라오는 것이오. 각자 갈 길 가라고요.
5: 아 좋아. 나가 여기서 문제를 내서 맞추면 같이 가고 틀리면 이별이요. 스리랑에 엄니가 계셔. 누구요?
7: 아라리요.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5: 어째 알았디야?
8: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참사랑이요.
9: 얼씨구!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수 별근곤 소부허유 놀고 척벽가.
0: 그냥 옛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1: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모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무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고무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이리 오너라 헛보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맨 있어요. 그걸 섞인 걸 들어줘. 그럼 섞인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직접 드리고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취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자리도 나갈 수 없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을 어렴풋이 살려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 올려보고자 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2: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3: 뭐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아, 잠시만요.
0: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가면 만호
1: 누나 눈. 누나 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면 만호 누나 눈.
0: 누나 눈.
1: 이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0: 아, 누나 눈.
1: 보물찾기 같아요.
0: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1: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갖고
0: 있어요?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좀 심승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 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파른지 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에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2: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약아, 저기 좀 봐.
2: 응?
0: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2: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약아,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2: 정말요?
0: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2: 네, 좋아요.

0: 날고 있어요.
1: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도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옛 소리들을 찾아서 복원하는 일이 시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노래인데 또 새로운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스타일과 개성들이 담겨 있고.

저는 비교적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 장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은 이 장르의 뿌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옛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창작을 하려는데 재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요리법과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시작한 작업이 지금은 어찌 보면 복원 작업, 경서도 스토리에서 복원 작업의 1세대로서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 옛날 음원에 대해서 복원하는 의미는 지금의 음원이 유행하고 있는 그 음원에다가 다양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음원으로부터 그 다양성으로부터 현재가 개성 발전된 그 과정을 살펴면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굴하는데 옛날 그 음원이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0: 심케 하소서.
1: 방금 제가 부른 노래가 여기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예. 옛날 고종황제가 그걸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정창근 선생님. 오늘 무대는 고종황제가 박춘재라는 명인의 소리를 좋아했고 또 그 명인의 소리를 고종황제 앞에서 유성계 담았다는 그런 무대를 재현하는 무대인데요.

0: 경서도술의 음원 기록이 시작되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제 음악 세계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1: 강산 들어를 가니
0: 우리 민요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또 더욱더 우리 지금의 민중들과 가까이 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는 경험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

0: 성과 예수론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1: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서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67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 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 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토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천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소리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가도의 선구적 작품으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관련지어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시를 읊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 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5: 둘 다

0: 글로벌 프로젝트
1: 민우를 알리자 민우
0: 알리자.
2: 어떤 분이 뽑혔을까요?
3: 나오세요. 나오세요.
1: 우리는 이제 테스트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버스킹 같은 거.
1: 아 버스킹, 버스킹도 괜찮다.
0: 버스킹 같은 거.
2: 네. 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0: 관리하면서 다 말아먹어.
1: 형 자꾸 계속 뭐라 하는데 형 지금 자꾸 짜증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0: 아니 그렇게 봤... 야,
1: 알았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제가 나갔거든요.

0: 저는 심장 뚫려가지고 어떡하지? 이 상황 어떻게 하지? 유희 언니도 완전 심각하고 진짜 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뭐 그렇게 막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는.
1: 아, 왜 그래?
2: 아예, 아 그게 아니라, 네 형은 싸울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1: 아, 그래, 아 뭐 너랑 싸워서 뭐 이게 뭐야?
2: 그러니까, 아, 근데 애들 있는데 좀 따로 불러갖고 얘기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발림 솔직히 내가 지금 짜놓은 거잖아. 근데
1: 아,
2: 형이 자꾸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냐고.
1: 아니 너한테 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제 아무래도 주자니까 그치. 지금.
2: 그러니까 잘해 보려다 하니까 그런 거니까.
3: 대만이라는 친구를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막상 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은 오늘 이 트러블로 인해서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4: 같이
2: 하자.
3: 우리가 일부러 막 지금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공연을 잘해야 돼.
2: 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4: 우리 오늘 공연은 잘할 거예요.
3: 그거에 있어서 나도 만약에 조금 내가 짜증낸 것처럼
4: 아니에요. 프로죠. 프로 나와요.
2: 그래.
3: 잘해보자.
2: 잘 한번 해보자.
3: 자, 미녀 어벤져스 지원자!
5: 좋다!

마지막 놀이에요. 길놀이로 신랑 신부가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신랑 윤영기 군과 신부 오송이 양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미녀 살리기 프로젝트 팀인 미녀 어벤져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많았어요. 처음에 스타에서 떨었어.
1: 잘했어.
2: 아유 잘했어요.
1: 나쁘지 않아.
2: 아 멋있어.
1: 중간에 하다가 풍악놀이가 이제 한 바퀴 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크를 우리한테 넘기는데 큐사인을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가면 돼.
3: 네.
1: 오케이 잘했어. 잠깐 쉬고 있어. 그리고 식후 이따가 공연할 거 준비하고 있어.
3: 네,
1: 오케이 화이팅!
3: 화이팅!
4: 네, 전통 혼인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부가 뒤에서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다시 한번 신랑 윤영기 군과 신부 오성희 양의 예식을 전통 혼례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녀 알림이 미녀 어벤져스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1: 하! 널시구야! 우리 신랑 신부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2: 잘한다!

0: 아, 지금 뱃노래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뱃노래 아시죠? 추임새 다시 한번 해볼까? 얼씨구!
1: 얼씨구!
0: 잘한다!

0: 미녀 어벤져스.
1: 대한민국의 국악가 미녀를 사랑하는 멋진 청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신랑 신부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하고요. 저희 미녀 어벤져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저 원래 민호님께 약간 좀 많이 듣긴 했어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보는 건 처음인데, 약간 어흥이 나고 확실히 그게 있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했던 전통 혼례도 더 즐겁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전통 혼례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6: 일단 좀 젊고 이런 분들이 나왔으니까 거부감 없이 집중할 수 있었고, 민요하면은 의상이나 이런 것도 약간 옛날스러운 그런 의상을 상상했는데, 이렇게 현대인처럼 블라우스와 이런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셔서 더 보기도 좋았겠네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7: 수고하셨어요.
8: 아, 진짜. 아.
9: 오늘도 뭐 물론 이제 멘토 선생님들 마음에는 100%는 아니겠죠. 근데 다만 오늘만큼은 하기 예약이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7: 저도 100%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웃고 끝까지 마무리 잘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1: 미녀 어벤져스 지화자!

0: 이 적막함은 뭐지?
1: 어떻게 하니?
2: 일단 뭐 고생은 했어.
3: 아, 죄송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아니. 애들 그래도 고생했는데.
1: 근데 어떻게 가사를 틀려요?
3: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너네들 진짜 너무한 거 같아, 진짜. 너무한 거 같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해, 진짜 너네.
2: 너네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너네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4: 외국인인데 이렇게.
2: 야, 너네 너무 잘했잖아.
4: 너무 잘.
2: 야, 잘하지?
4: 나 깜짝 놀랐어.
1: 뭘카였는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가사를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딱 거기서 딱 뜨끔하고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원래 잘못하면 울면 더 혼나잖아요. 울면 안 되는데 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2: 그래서 오히려 뜨끔해가지고 울었구나.
1: 너무 놀래요.
2: 너무 놀랬어.
1: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 이제 뭔가 한 팀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이랑 이렇게 며칠 사이에 서로 마음을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너무 좋아 보여서 오늘 좀 뿌듯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2: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발표해 줄 게 있는데. 네. 우리 제작진하고 할 땐 우리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힘을 조금 더
1: 실어줘야 돼.
2: 그렇지, 그렇죠. 실어줘야 할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힘을 실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새로운 어벤져스의 한 명을 투입을 하자.
5: 좀 더 강하게
0: 강하게
5: 네, 어벤져스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2: 그러니까 아마 그 어벤져스 한 명도 지금 이 공연을 다 봤어요.
1: 네네네. 와, 정말요?
0: 다 보고 가세요.

0: 새로운 멤버 들어오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저는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김영우 선생님 느낌이.
1: 아~ 이게 실용음악과 학생이네.
0: 네.
1: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콜라보?
2: 적합하게.
1: 완전 적합하지 않아?
0: 네, 네.
1: 아, 이게 중학교 때 국악을 했는데.
0: 아,
1: 아, 네. 지금 이제 그냥 음악을 하는 거야. 와, 완전 나 지금 약간 그 노래가 닭살이 네, 쫙
0: 네,
1: 돋았어.
0: 네, 그리고 제가 딱 영상을 보니까 일단은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높게 사줄만 한 것 같아.
1: 오, 좋아, 네네. 좋아, 좋아.
3: 본인 소개를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녀 어벤져스에게 좀 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고요. 서재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전공했는데요. 원래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해오다가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 작곡으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실용음악 작곡가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저의 목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악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2: 네.
4: 민요라는 건 백성들의 노래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것들로 어벤져스가 조금 더 스파이더맨이 들어와서 네. 완전체가 되면 좋잖아요.
2: 아, 네, 네, 그렇죠.
4: 그래서 제가 꼭 참가하고 싶어서.

0: 전화를 드려서.
1: 이게 되게 좋네요.
2: 우와, 내 근강이.
3: 이게 이제 구현동화 방법. 네.
2: 벌써부터 뭔가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3: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멤버들의 이제 오디션은 우리는 다 지켜봤는데 네, 사실 새로운 멤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4: 네네. 네. 아.
3: 우리가 왜 그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2: 아, 그렇죠.
3: 우리 어벤져스 팀들 먼저 네. 앉으시고.
1: 네. 네. 네.
3: 자, 새로운 네. 어벤져스의
1: 오케이.
3: 신고식 보겠습니다.
0: 그냥 저는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다 같이 하는 진도알이랑으로 뭘 프로브를 하는데 노래 혼자 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장단이라도 네? 쳐주실래요? 하나, 둘, 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달래 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내가 여기 나와서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노다 나가 다 같이
5: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1: 가지고 놀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얘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 굉장히 노래도 소울이 막 느껴졌었고 또 작곡이랑 실용음 악파로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미녀 어벤져스 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7: 되게 능력 있으시고 딱 저희 팀에 필요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좋아해요.
3: 오늘 첫 번째 공연에 이어서 두 번째 공연이 제이가 들어왔어요.
1: 제이가
3: 야외 공연장이 아니라 실내 공연장.
2: 와.
1: 드디어. 드디어.
3: 그 장소가 어디냐? 부천 대학교.
2: 대학교예요?
3: 일단 부천대학교의 글로벌 어학당에서 글로벌 어학당은 외국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다니시는 부천대학교 글로벌 어학당에서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의뢰해요. 왜냐하면 어학당이니까 대한민국의 소리, 말, 전통 이걸 다 보고 싶다 해서 그 공연을 우리 보고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파이팅! 두 번째 공연, 멋진 공연을 위해서 다 같이 외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칠게요. 미녀
5: 어벤져스!
1: 편하게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소리 알리기 프로젝트 1화 경기 민요편을 진행하고 있는 BJ 리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 민요를 전공하신 박규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아, 우리 규희 선생님 예쁘다고 지금 막 반응이 아름다우세요. 박규희 선생님의 소개를 조금 더 제가 듣고 싶어서.
6: 수상 경력도 예를 들면 학생부 때 전주 대사습에서 장원을 한 이제 그런 수상 경력이 있고요.
1: 여기서 잠깐 제가 박규희 선생님께서 아까 대사습, 전주 대사습 놀이에서 학생부 장원을 했다고 했거든요. 짠!
6: 어머! 어머, 제 얼굴이.
1: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해야 하세요. 이게 몇 년 전이시죠?
6: 저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1: 고3 때? 네. 야, 지금 저 세 번째 박규희라고 써있는 모임이가 99. 이때 불렀던 곡이 뭡니까?
6: 민요 중에서 기나리랑이라고. 네.
1: 오.
6: 네, 유튜브에도 영상이 아마 나와.
1: 아직도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유튜브로 들어봐야겠습니까? 라이브로 들어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은 무조건 라이브입니다.

0: 다들 보니까 서울이 진짜 예쁘다. 아, 네. 우와, 막 엄지 박수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저 우리 규희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그렇게 예뻤다고 네, 고등학교 그래서... 3학년 때 그렇게 예뻤다고 짠! 야! 야, 아니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잖아요. 네. 예, 저랑 너무 많이 달라요.
1: 어,
0: 예. 제 고등학교 3학년 모습 보여드릴까요?
1: 아, 사진도 있나요?
0: 아, 저 몰라. 아!
1: 어, 이게 누구야? 사진 혹시 확대 조금 안 되나요?
0: 네, 아, 확대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교 분석. 자, 같은 고3, 다른 얼굴. 민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아, 경기 민요에 대해서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맑고 고운 목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들으셨을 때 어, 굉장히 뭐 고운 소리가 들려요 라고 표현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경기 민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김새로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시김새는 제가 이제 부르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땡그랑땡그랑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경기 민요 또 특징이어서 아~ 그런 거를 종합해서 살짝 서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영동씨 경기 민요 중에 아시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 제일 파프님의 창구타령. 창구타령이 나왔어요.

0: 박수 한 분도 많이 주십시오. 네. 심쿵 심쿵 나오고 하트 뿅뿅 난리 났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규 선생님의 네. 그 목소리 너무 좋아요.
2: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 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2: 제가 처음에 민요를 알리겠다 생각을 해서 학생들 혹은 주부님들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아유 안 돼요 진짜 안 따라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따라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디 한번 진짜 개인 방송을 켜서 온 국민한테 한번 알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3: 시청자 수가 한 20명밖에 안 돼요.
2: 네. 아 근데요 그 저 20명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민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민요를 사랑하는 방법을 나 혼자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민요가 아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3: 시청자도 많이 없고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네.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때요?
2: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청자 수보다 욕하는 사람들이세요. 이 구닥다리 왜 하냐. 진짜 심하신 분들은 재미없는 거 왜 하냐 막 쌍욕까지 하시면서 민요 접어라 막 이런 우리나라 거 별로다 막 이런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진짜 그만둘까?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3: 그런데도 계속하게 되는 그 동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면
2: 그 20명이죠. 저를 바라봐주는 그 20명 믿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1: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리카님하고 네. 방송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네. 저게 시청자분들과 바로바로 소통을 하면서 국악을 한다라는 게 네. 저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2: 그렇죠. 저희 방에 인사 방법이 하나 있어요.
1: 어떤 건가요?
2: 별거 없어요. 얼씨구 저씨구 지와자 좋다면 됩니다. 오늘도 한번 리탄 방송 신명나게 잘 놀았다. 얼씨구 저씨구 지와자 좋다. 감사합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자존감을 좀 찾는 시간이지 않았나. 왜냐면 전 항상 학교 수업에 나가면서 학생들이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아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러면서 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동조 오빠랑 같이 하는 방송을 통해서 좋다, 재밌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으니까 또 저만의 뭔가 자존감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전통을 가느냐?
5: 네.
4: 국악 가요 시켜면 퓨전의 느낌을 같이 가느냐?
5: 창작곡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4: 뭘 또 준비해?
5: 우리의 특급 도우미.

0: 어, 떨리는데?
1: 아, 후련하다.
2: 괜히
3: 막장이지.
4: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극사였으면 선배님이랑 연락을 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공연을 봤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공연의 맛을 살리되 신나게 너무 좋았어요.
1: 일단 우리 박수 한번. 선생님 노래 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2: 아 많죠. 많죠.
3: 그 김용훈 선생님의 풍부 소리를.
4: 해봐도 될까요?

0: 온다. 아!
1: 지 스타일인데요? 내 스타일이
0: 아니야. 제 스타일 아까.
2: 공연이 있어요?
3: 네. 어학당에서 또 하거든요.
2: 그럼 외부인들 앞에서?
3: 네네. 네네.
2: 저는 이제 주로 민요를 부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요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민요 어벤져스니까. 네네.
1: 가장 기본적으로 뱃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뱃노래는 사실은 뭐 삼방으로 우리 저기야 티어차 이렇게 해서 삼방으로 갈 건지 사방으로 가도 약간 좀 느낌 있고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갈 건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하면서 뱃노래 해보는 건 어때요?
4: 좋아요.
5: 저희가 좋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의견이 뱃노래였거든요. 네. 네.
1: 뱃노래도 좋고 그다음에 아리랑 같은 노래도 네. 아리랑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3: 네. 네. 한번 여러 한번 가지를 좀 네, 섞어서 이어서
5: 정리가 돼버린다.
2: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선생님!
1: 이게 뭐죠?
2: 어, 저 랩으로 오시는데.

0: 그 자기 너무 격하게 떠는 경향이 있어서 네. 조금만 좀 늘 격하게. 네. 그래서 첫 번째 1절만 다른 발꿈만 누가 한 사람 누가 하세요? 가운 네, 혼자서 매기고 네. 2절은 나머지 세 사람이 매겨보세요. 매기고 받는 것만 좀 정확하게 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 어디야디야
2: 죄송합니다 어디야디야
1: 어디야디야
2: 어디야디야
1: 어디야디야
2: 다른 발꽃
1: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3: 이거는 여기가 다 끝까지 가야지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넘실대는 이거지 거기까지 자기 거야
2: 아 알겠습니다
3: 자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이 다 악보 보고
4: 네 이건 앞부분 만듭시다
0: 한번 불러봐요
4: 네
0: 그대로.
4: 아

0: 여기를 자기가 그냥 알아서 표현해봐.
1: 예.
0: 혼자 솔로.
1: 네. 아라이가 난데.
0: 떨지 마라.
2: 왜 이렇게 떠는 거야?
0: 내 머리가 떨어. 내 머리가. 터져 떨어.
2: 마이크란 거 아니야?
1: 아, 마이크 빼라고.
2: 이거 아파. 마이크 빼요. 마이크 빼요.
0: 물만 났네 오늘.
3: 조금만 내요. 저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뭐 노래를 좀 잘하니까 그러니까 대중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느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즐겁지 않으면.

0: 절대 즐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놀아야 됩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내가 놀고 내가 흥겹게 함께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미녀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녀 어벤져스 화이팅!
1: 화이팅!
2: 감사합니다.
3: 음악하는 사람들은 제일 친해지는 방법이 음악을 같이 해보는 게 제일 짱인 것 같아서 같이 아티스트 입장에서 음악을 작업하다 보니까 더욱더 친해진 것 같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4: 아리랑 연극할 때는 나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율이가
3: 그 하나 맥인
4: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소율이 자신 있는 게 뭐야?
3: 내서 돌아이디
5: 아니야
4: 아니 한 누차 아 연습할 때 해보는 거지 뭐 뭐가 좋을까? 진도 아리랑
5: 진도
3: 하나 맥이야
6: 진도 아리랑이 좋겠다
7: 진도 아리랑
4: 가볼까요?
6: 가볼까요?
8: 다른 어벤져스한테 미안해요.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했었어.
9: 문경세대는 왼곡인가?
3: 그렇지. 음은 이제 정확한데 키랑 맞춰야 되니까 저랑 한번 해봐요.
6: 키를 키랑 한번.
4: 한번 눌러줘.
3: 문경 해볼게요.
4: 본음을.
6: 문경.
3: 살살 하는 걸로 연습이니까.
6: 네, 알겠습니다.
3: 그럼 해보겠습니다.
4: 고!
3: 쌍쌍쌍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따불따야

0: 화장실인 노루 누나가 당황하지 않고 팍 하더라고요. 근데 성음이 탁 나오는데 아 역시 소리 한 자락 하는구나 탁 느껴지는 게 노루 누나 너무 좋았어요.
1: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자신감 높아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2: 아니 솔직히 이제 크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괜히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서운한 감정도 좀 있고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리라 아리시 우누다가지 아리라 고해는 민우인나. 처음에 제가 민요 어벤져스 했을 때 좀 실은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민요를 부른다는 게 나는 즐거워서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민요를 부르는 게 지켜내기 위해서 부르게 됐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 타이밍에 미녀 어벤져스를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미녀 어벤져스를 하면서도 실은 좀 그냥 이번에도 싸우겠구나. 난 또 미녀 지킨다고 또 나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공연을 하고 그 한 번의 공연이 굉장히 소중한 게 돼버렸고 민요 어벤져스 하면서 이렇게 민요가 따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게 민요구나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이 감정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0: 진짜 한 날이죠. 흥분됩니다.
1: 네, 네네. 맞습니다.
0: 드디어 오늘 D-Day.
1: 그러니까요.
0: 공연 날이에요.
2: 네. 올 것이 왔구나.
3: 올 것이 왔어요.
0: 네. 올 것이 왔어요. 자, 이곳 부천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 미녀 어벤져스에 저희 공연을 의뢰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누구시죠?
0: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천대학교 글로벌 어학당에서 네. 저희를 초청해 주셨는데 네. 자, 그 사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인사 좀 해주시죠.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대학교에서 글로벌 어학센터에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부천대학교에 외국인 분들의 많이 공부하러 오시나요?
5: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어학당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공연 초대를 받았지만 네네. 어떤 의미에서 공연을 이렇게 의뢰하셨는지 궁금해요.
5: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POP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통 K-POP인 이제 민요를 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0: 좋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안고 네. 공연을 네. 해야 돼요. 네. 네. 많은 관객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네.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조교님께서 저희 부천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네. 글로벌 어학당. 네. 예, 우리 많은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 미녀 어벤져스가 네. 제대로 한번 알려줘 보자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잠시 후 네. 공연은 몇 시부터?
5: 1시부터
0: 하면
2: 얼마 남았네요.
0: 한 2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미녀 어벤져스 팀들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지 네. 예, 또 저희가 준비해서 1시에 본 공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 글로벌 어벤져스
2: 미녀를 알리자
0: 미녀
1: 어벤져스.
0: 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요, 대한민국
1: 글로벌 프로젝트
2: 미녀를 알리자
0: 미녀 어벤져스 팀입니다. 네. 예. K-POP이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죠. 미녀, 국악을 그렇죠.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미녀와 국악을 사랑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히신 예, 미녀 널리 알림이 미녀 어벤져스의 공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면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2: 오케이, 큰 박수.
0: 자, 미녀 어벤져스의 공연에 앞서 먼저 우리 MCD 특별 공연으로 먼저 축하 공연을 좀 준비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여러분, 미녀와 국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미녀 어벤져스의 MC 조엘라 양입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0: 자, 이제 우리 MC들의 축하 무대는 여기까지. 예. 우리 중요한 건 이제 미녀 어벤져스.
1: 네.
0: 여러분에게 첫 손을 보이는 미녀 어벤져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뒤에서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0: 관객들이 막 이렇게 뭐 향 그 좋은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트도 나셨으면 너희들끼리도 주고받고 해.
1: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돼.
1: 하라니가 더 안 돼.
0: 너도 앞에 볼 사람 보고 박자 맞춰. 어?

연습 많이 했는데 그 가사이나 그 발음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알려줬는데 그 또 깜빡했었어요. 정신없었어요. 정신없었어요.

0: 미녀 어벤져스를 모셔보겠습니다. 미녀 어벤져스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요, 미녀 어벤져스이고요. 저희 팀은 미녀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 첫 번째 곡은요, 아리랑 명곡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대표적인 미녀를 생각을 한다면 아리랑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박수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딱
1: 맞아. 너가 잘 들어오는 거야, 맞지?
2: 프렌즈 친구가 노래할 때 어땠어요?
3: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대단해요. 아, 저도 이렇게 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 아리랑은 같이 부를 때 진짜 재밌더라고요.
5: 들을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저 계속 듣고 싶었어요.
6: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중동 노래를 좀 배워서 이렇게 공연하니까 너무 저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 생겼고
7: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6: 민영 파이팅!
8: 아, 정말 우리 민요의 힘이 있구나. 이게 정말 밑에만 계속 묻어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하고 더 친하게 또 익숙하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9: 민요가 우리 사람들한테 뭐 대중들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재미없다라는 평가를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민요 어벤져스 팀을 하면서 저 무대에 올라서는 저도 너무나도 즐거웠고 관객분들도 너무 즐겁게 들어주셔서 좀 민요에 대한 인식이 저에 대한 민요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10: 기분이 좋아요. 아, 오케이, 끝났어요. 근데 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1: 더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커진 것 같아요. 우리 민요를 조금 더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그리고 전파, 대중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공부도 반드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0: 엄청 재밌었고 엄청 의미 있고 엄청 보람 있었어요.
12: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다 같이 뭉쳐서 정말 더욱 어벤져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6: 오빠들도 눈 이렇게 맞춰가면서 뭔가 저한테 가사가 이런 거야 아니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걸 좀 말해주면서 노래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너무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이것도 큰 경험이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경험을 주셔가지고 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3: 자, 민요 어벤져스가 우리 부천대학교에서의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14: 수고하셨어요.
13: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한 명씩 공연을 했다면 사실 이런 큰 힘이 발생했을까?
6: 그럼요.
13: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갈채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일단 뭐 오늘 공연 너무 잘 마쳐서 흐뭇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민요와 국악이 있는 곳이라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는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민요 어벤져스는 분명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15: 드라마 프로젝트
13: 민요를 알리자. 민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공감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가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 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 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자꾸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아, 6마디요? 아, 제가.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하고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인사도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하시려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늘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기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 한라산 선왕님이 오시는구나

요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야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

라 농사를 잘 시켜주옵시고 가가 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 태평 무수되길 백사여 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참나, 팔자치고는 늘어졌구만. 광대가 벼슬을 받고 임금님 처소를 재지처럼 들락거리니 말이야.
1: 에이, 잘해도 그럼 소리나 배우지.